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then Amusub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꾸덕꾸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준혁.
0: Welcome to the 나무숲.
2: Yes, they are back in the studio. We have TNX 태훈 and 준혁이 back in studio. 인사해주세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2: 예. 오늘도 잘생겼다는 메시지가 쭉 오고 있어요.
0: 감사합니다.
2: Yeah, you both look very good. 그날 버스킹 했던데요?
0: 했어요.
4: 비 맞으면서 했어요.
2: 비 그래도 리허설 하는 거랑 막 봤어요.
0: 그게 벌써 지난주인 거예요?
4: 아니 이번 활동
0: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나요?
2: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우리 지난주 두 번 봤고
4: 맞아요.
2: 몇 일주일 만에 봤는데 뭔가 되게 긴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두 번 연속으로 봐서 그런 것 같다.
4: 그렇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2: 둘 다 같이 봤으니까. So yeah, Taylor's like, wait, the busking was last week? Why does it feel so long ago? It's probably because we saw them twice last week and then it's been a whole week since we've seen them that it feels like eons ago. But they did get a chance to do their busking successfully even though they did get rained on. But it seems that our boys are in the studio for today. 비 오는 날 고생했다고.
0: 아, 근데 오히려 비가 와서 좀 더 낭만했었어요.
4: 운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약간 저희가 또 약간 비랑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대학 숙제 때도 한번 시원하게 맞으면서 한 적이 있었고. 아, 맞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봤는데 저도 이제 뭐 SNS 모니터 같은 거 하니까 어떤 한 제가 봤을 때 그 대학교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너무 감동적인 글을 아침부터 봐서 막 그분이 어디다 올린 거를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축제 때 막 비 오고 그래서 되게 막 좀 분위기 안 좋고 뭔가 좀 아 이번 축제 망했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딱 저희가 나와가지고 막 진짜 같이 비 안 맞는다 그러면서 그냥 천막 뒤로 해버리고 그냥 앞에서 막 비 맞으면서 너무 멋있게 신나게 막 해주셔가지고 진짜 좀 보는데 살짝 너무 좋았다. 그래서 솔직히 멀리서 응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막 듣고 있고 신곡도 막 듣고 있고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항상 잊지 않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들을 하신 거 올린 거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2: Wow, look at that. Okay, so they said that they kind of have a thing with rain. These days they've noticed because not only did their busking happen when it was raining, but they also did one of the college festivals. And apparently when they were doing the college festival, it poured. Like it was raining down really hard. But a college student from that day apparently posted something on their socials and then the fans were able to find it and then capture it and then share it to the team. And apparently it was just like, you know, I'm not like a diehard fan where I like go to all of your shows, but like I listen to your music and I'm really thankful that you guys were able to liven up the festival for that day because all of us were really worried that it was raining so much and whatnot, but you guys were able to really bring the vibe and the energy. And so that they were very thankful for that. So yeah, that was a very thankful message as well. 팬분들도 지금 감동받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So yeah, that's definitely a phrase that everybody would feel very uplifted for. We have a lot to talk about today.
4: 네. Yeah.
2: 오늘 할 얘기 많아요. 네. So we

0: 정하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초반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 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Yes, and so yes. you guys are going to be voting later. 이따가 실시간으로 이제 투표를 하실 건데요.
0: 네.
2: We're going to find out which songs they send in,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e results and stuff like that. And that is going to be the song that gets played. Okay, so yeah. first story for today. This one I think that I have no help with. 저는 첫 번째 사연에는
0: 네.
2: 전혀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우리 태현 씨랑 준혁 씨가 좀 많이 하드캐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태현 씨 네.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남친 생일이 다가오는데 뭘 사줘야 할까요? 물욕이 없는 친구라 갖고 싶은 걸 물어봐도 다 필요 없다고만 해요. 저희는 24살 동갑 커플이고요. 이제 24? 9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남친이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동하면서도 부담 안 느낄 만한 걸로 추천 좀 해주세요. My boyfriend's birthday is coming up, but I have no idea what to get him. He's not really into material things, and whenever I ask what he wants, he says he doesn't need anything. We're both 24 and have been dating for about 9 months. I want to give him something he will really like without making him feel pressured. What would you recommend?
2: What do you recommend?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What do you recommend? 저는 옛날에 이건 진짜 옛날이에요.
0: 네.
2: 주변에 이제 남자친구 말고 그냥 남사친들이 이제 생일이었을 때는 향수를 사줬거든요. 옛날에는. 왜냐면 그게 좀 무난했어요.
1: 맞아,
2: 유행하는 맞아. 브랜드들도 딱 한 네다섯 개 있었었고
0: 네.
2: 좀 어느 정도 친하면 그냥 왠지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향은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이제 사줬는데 요즘 향수 왜 이렇게 비싸요?
1: 요즘 향수 비싸요.
2: 요즘 향수 진짜 비싸더라고요. 좀 괜찮은 브랜드나 향이 괜찮은 것들이. 그래서 그건 아웃. 그래서 진짜 이제는 진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네. So I was saying that eons ago when I was younger, if like my guy friends, not significant others, but guy friends, what I used to do was there would be like 4 or 5 really popular cologne brands. And so like I would just get them cologne because it was easier. It wasn't that expensive. And it was kind of like an easy way to like, it shows how much you care, but like it's not too flashy. But it's expensive these days. Like men's cologne, like men's perfume these days is expensive. And yeah. so I'm like, no, pass. So these two have to help us. Taehyun, Junhyuk, anybody, please.
0: 근데 잘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 그죠? 이게 물욕도 없는 남자친구분이어서.
0: 네네네. 이게 제가 제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막 누군가한테 어떤 선물을 받는 걸 우선 원치 않아요.
2: 아,
0: 그러니까 막 뭔가 사달라고 하기도
2: 그렇죠.
0: 하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갖고 싶은 건 제가 사는 타입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께 이제 땡깡 부리거나 어리광 부리거나 하긴 하죠. 근데 뭐 그게 아니고서야 뭔가 친구나 형한테 뭔가를 막 바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에는 물어보는 걸 좀 더 선호해요.
2: 근데 물어봤는데 네네. 필요 없대잖아요.
0: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지켜보는 거죠.
2: 아니면
0: 얘가 뭘 좋아하나
2: 식사나 뭐 다른 걸로는
0: 그런 걸 해도 되죠.
2: 괜찮아요?
0: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2: 오케이. 본인이 봤을 때는 그거는
0: 네네네.
2: 괜찮아요?
0: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옷을 좋아한다거나 뭐 신발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게 뭔가 있거나 뭔가 필요해 보이는 게 있다 싶으면 이제 그거를 가볍게 사서
2: okay.
0: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2: Okay. 네. So he says that he kind of understands where the boyfriend is coming from. Like he might go to his parents and be like, "Oh, I want this and I want that." But he's never really had that with like significant others or like friends or whatever. So he's never really needed to get presents from other people, and so he can kind of understand where the boyfriend is coming in with like not saying that they want anything. So I was asking, but what about like if the girlfriend takes them out somewhere, like, you know, like a restaurant or a nice place. It's like, yeah, that's actually a pretty good idea. Or just kind of observe his habits. There will be something that he might need or he might want. He's just not saying it. So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doing that. Junhyuk, do you have any?
1: 뭐 저도 솔직히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뭐냐 사실 없다고 할 테니까 물어봐도 그러면 근데 이제 이분 어쨌든

0: 여자친구분이시니까 마음이 뭐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일단 메인을 뭐 편지나 아니면 직접 만든 뭐 요리 식사 한 끼, 약간 본인이 만든
1: F로
0: 예
1: 접근하리라.
0: 좀 F로 접근해가지고
1: F 감성으로 좀
0: 네,
1: 접근하기.
0: 편지에 뭐 진짜 본인이 만든 뭐한끼 식사에다가 뭐 이제 약간 조금 평소에 지켜봤을 때아이 정도면 그래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하게 하고 다닐 것 같다 아니면 쓸것 같다 아니면 솔직히 물력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쓰더라도 어쨌든 내 메인은 편지와 식사니까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마음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주면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예능적으로 가는 거긴 한데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돈을 줍니다, 차라리.
1: 오케이.
0: Just money.
1: Just money.
0: 사실 이러면 전혀 그럴 게 없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친구한테 그러니까 약간 뭐 생일이 24살이시니까 뭐 24만 원 정도 그냥
1: Or is he saying like, you know, since he's 24 or 25, like, you know, match that with another zero and then add that to a gift. But for him, he says that he's gonna agree with Taewon in the most parts. Like maybe you can cook for him, or maybe you can write him a letter. And I was like, oh, so we can go down like the more epithetic, more F route when it comes to our MBTIs. He's like, yeah, that's not a bad idea. And then like if you wanted to buy him something small, you can also think about giving him that
2: 저는
1: as
2: 네
1: well.
2: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그 하루 저의 생일날 그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마저도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경험과 기회, 경험 을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내면서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고, 뭐 구경도 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서 주는 어떤 소중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남자친구분께 본인의 시간을 써서 더 뭔가 그 하루를 평소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더 특별하게 만든다면 뭐 충분히 좋은 생일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Okay, so he's like, yeah, kind of just spend the day with him. If you wanted to plan the whole day and like kind of just go here, do that, and just kind of spend it together, that could also be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memorable, especially if it's going outside of that what you normally do too.
0: 근데 머니건을 써주면 진짜 감동할 것
1: But
0: 같아요.
1: yeah, the money is. 저는
0: 갑자기
1: 근데 이거 그것도 있었어요. 저 옛날에 정말 이거는 근데 너무 초등학교 때이기는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원래 선물함을 주면 그 종이 집어넣잖아요. 그 선물 종이 있잖아요. 그 티슈 페이퍼. 그거 대신에 1불짜리를 구겨서 박스에 줬어요.
0: 그거 굉장히 굉장히
1: 그러니까
0: 좋은데.
1: 이거를 뜯으면 종이 페이퍼가 아니라 그 티슈 페이퍼가 아니라
0: 네.
1: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구겨져 있는 건좀 단점이기는 한데
0: 뭐.
1: 그걸 피고
0: 네.
1: 그러니까 그냥 1,000원짜리고 막 이러기는 하지만
2: 네.
1: 그냥 그 재미도 있긴
2: 그렇죠.
1: 했었었어요.
2: 재밌죠.
1: 그때는. I mean, this is I did this in elementary school, so I don't know if it's like too adolescent for you guys, but like we used to crumple up dollar bills into a box for a gift, like, and we would give them like a keychain or something like that instead of tissue paper. So it would they of course it's just a lot more fun. So I mean it's kind of annoying that it, you know, you're gonna be crumpling money, but I mean it's also it's kind of a lot of fun when you open it up because yeah, they might not be materialistic. So if that is the case, socks. 모든 사람은 양말 필요합니다. 양말도 어쩌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2: yes. 양말도 필요하죠.
0: 양말이나 속옷.
1: Yeah, socks or underwear actually is not that bad of an idea, honestly, if you know what they wear. 그러니까 좋아하는 취향이나 브랜드를 알면.
0: 아니면 절대로 안쓸수 없는 걸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커플 잠옷 아니면
1: Okay, couple
0: 그냥 약간
1: PJs.
0: 너 이거 안 쓰면 살짝 이거는 연인으로서 좀 큰일 난다 싶은
1: 근데
0: 약간
1: 저도 사실 커플템을 생각하긴 했는데 약간 좀 팔찌나 좀
0: 그쵸
1: 약간 좀 액세서리 위주로 좀 너무 커플티 나지 않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2: 그쵸
1: I was also kind of thinking of couple items too that are very broad. Like not like, oh, this is a couple item, but like, you know, just like an accessory or whatnot that you guys can do together and just be like, you know, it means something as well. We have another story. Junhyuk has another story for us.
0: Yeah. 친구는 현재 알바하면서 취준하고 있고 저는 계약직 형태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 스타일이 혼자 노는 걸잘 못해요. 취준하면서 요즘 마음이 심란.

0: 해서 그런지 주말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거의 7에서 8만 원 정도 쓰게 돼요. 그 친구보다 제가 좀더 쓰긴 하는데 근데 돈이 문제라기보다 제 몸도 너무 피곤하고 제 시간도 갖고 싶어서 매주 만나면 거절하고 싶은데 제 성격상 이게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고 잘 거절할 수 있을까요? My friend is working part-time while job hunting and I work an office job on a contract. My friend isn't very good at spending time alone, and I think job hunting has been stressful lately. So they ask to meet every weekend. We usually spend around 70,000 to 80,000 won each time, and I tend to pay a little more. But honestly, money isn't the main issue. I'm tired and I need some time to myself. I want to say no to meeting every weekend, but it's hard for me to do that. How can I turn them down without hurting their feelings?
1: 이건 갑자기 되게 달달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0: 네.
1: 채팅창이 커플템 좋다니까요. 진짜 커플템 좋다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현실적인 문제다. 갑자기 점점점이 all the fans were just like, oh, like couple items are so great, and then they're like, oh my god, this is like so reality. 근데 이거는
0: 뭐 근데 이건 사실 거절하는 방법밖에
1: 근데 진짜
0: 없네요.
1: 거절하기가.
0: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맞아요. 거절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거절을 안 하면 사실 방법이 없긴 해요.
1: Yeah, so
0: 네.
1: just you could just have to like kind of let them go. Taeyeon, do you have anything to add to this?
2: 저도 뭐 같은 생각이긴 해요. 이게 거절을 안 하면 사실 이 금액적인 부분도 만날 때마다 7, 8만 원이면 정말 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1: 맞아요.
2: 매주에 주말마다면 그럼 한 달에 최소 기본적으로
1: 그쵸.
2: 30, 30만 원 정도
1: 맞아요.
2: 나간다는 거예요.
1: 맞아요.
2: 엄청 센 거예요.
1: 그쵸.
2: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도 힘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나 너무 일하는데 바쁜데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쉬고 싶다라든지 뭐 혹은 그런 식으로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도 친구한테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Yeah.
2: 이런 상태로 만나면
1: 맞아요.
2: 그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So Taeyeon's agreeing with you because like there's no easy way to do this. You're just gonna have to start declining because there's no either way. He's saying that, yeah, that, you know, 70,000 to 80,000 won, that's like, you know, what, $70, $80? And for that, like, if you add that up, that's about like $300 by the end of the month. And it becomes a burden and you're already stressed as well. So pulling back is kind of needed. 근데 우리가 사실 대나무숲을 하면서 이제 매회 할때
2: 네.
1: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좀
2: 줄어요.
1: 좀 이렇게 걸러지게 된다 그래야 되나?
0: 맞아요.
1: 이게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 청취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이해가 다 되는 상황이에요.
2: 그렇죠.
1: 이제 취직을 하는 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그거를 풀고
2: 네네네.
1: 싶기도 하고
2: 좋아하는
1: 하면서
2: 친구니까.
1: 조언도 받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또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현실인 거긴 해요.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게 달라졌을 때 그래도 잘 맞는 친구가 있고 부담스럽게 되는 친구가 있고
2: 그렇죠.
1: 우선순위가 바뀌는 친구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좀
2: 그렇죠.
1: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So I was saying that we've said this in passing, like almost every episode of 대나무숲 for whatever reason, but this is unfortunately what happens as you become an adult. Like your situations change. I know that you really care about your friend who is still preparing to get a job, and you've already got a job, even though it's a contract job at the moment. So now, like, there are some friendships that can overcome this, but then there's some friendships that can't. And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as a person. It's just like your circumstance. Sometimes you kind of outgrow a friendship. 그러니까 이거는
2: 네.
1: 약간 시즌, 저스틴 비버가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시즌으로 스쳐가는
2: 아,
1: 사람들이라고
2: 네네네. 시즌,
1: 하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 좋아하거나 안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 시즌이 지나가는 거 마냥
2: 네네네.
1: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친구를 끊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2: 아,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소중해요. 진짜
1: 진짜
2: 친구라는
1: 많아요.
2: 존재는 소중해요. 소중한데 본인의 현실적인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단
1: 맞아요.
2: 말이죠.
1: 맞아요.
2: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에 뭐 본인이 써야 한 돈, 시간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명확히 두고 본인도 챙겨가면서 친구도 챙기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Right. 네. So I'm not saying to end your friendship. I'm just saying that you know you need to set boundaries. Taeyeon agrees as well. You need to set boundaries because you are important as well, and that friend also has to understand your boundaries too. The listeners are agreeing as well that we have to draw boundaries. And we have to find ourselves within the situation and not just give in. Yeah. So being upfront with your friend is much needed. Okay.
0: 용기입니다.
1: Yes, you have to be really ready for that. Now, it looks like that we have some confrontation skill problems in our story as well today. But we have a quick song break. Yeah. Taeyeon has everything memorized. He knows that we need to go into a song break. So we're going to be promoting TNX's recent comeback track, Die Another Day. And we wi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our anonymous soup. Ow!

0: It is time for our anonymous soup. And for today, the title reads, I lack confrontation skills and it leaves me with regret. 얘들아, what am I going to do? I went to get my hair done yesterday and the stylist ruined my hair. I asked for a natural wavy perm and I look like a poodle.
1: I'd be mad every time I look in the mirror. But why didn't you say anything? If your hair looked that bad, you should have been spoken up.
0: Oh, well, I mean, what do I say? She asked if I liked my hair, and of course I said yes. I bowed 90 degrees, and then I ran home to cry.
2: You pay for the service, so you have every right to speak up if you're not happy with it. If you don't say what went wrong, the same thing could happen again next time.
0: Well, I don't want to be a difficult customer. I even gave a restaurant a 5-star rating, even though they burned my phone.
1: Come on, you can just say quiet about everything. I'm not saying you should be a difficult customer, but you have to speak up when something isn't right. Go into the delivery app, upload a photo of the burned food, and ask for a refund. And call the salmon and tell them your hair is impossible to manage, and you'd like them to fix it.
0: Wait, no. Like, I'm already sweating just thinking about calling them. I don't think I can do it.
2: I get that it's hard, but you can't keep letting things slide every time. Maybe you can start practicing little by little and speak up for yourself. If it's too hard alone, ask a friend for help. And if saying it face to face feels difficult, you can always send a message instead. If you want to become less shy, you have to start somewhere, right?
0: Oh, I really want to, but it's just so hard.
3: (웃음) 지금 우리 연기하는 도중에 청취자분들이 공감된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알아요?
1: It's so, a reality.
0: Kind. Yeah, it's a realistic story today because all of our listeners are like, "Oh, me too." In the messages. Taeyeon, so what's happening?
1: 내 돈 내 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상대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머리 손상이나 탄 음식에 대해 컴플레인을 못하고 소가리야 하고 있다는 부분 매번 소심이라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0: Okay.
1: Today's listener is someone who has a hard time complaining. Even when they paid for something and have every right to speak up, they worried about being seen as rude or difficult, so they keep it to themselves and end up feeling stressed afterward.
0: Okay. Mm. 아, 우리 처방곡.
2: Oh yeah.
1: 저는 아이콘 Just Go 들고 왔습니다.
0: Okay, so Icon's Just Go is Taeyeon's track.
1: Right.
2: 저는 우주의 해가 될까.
0: Okay, so Sun or Suck by Woods is going to be the track that was brought by Chunhyuk. And we get a chance to vote.
1: 네.
0: 자, 고른 이유는요?
1: 저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okay. 심플합니다.
0: Okay, 네. So he feels that you just have to go and say something. That's why he chose just go.
2: 저는 약간 그냥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읽고 나서 왜 그러실까를 생각해봤을 때 뭔가 어쨌든 이 상대방한테 컴플레인 할 때 뭔가 자신의 이게 해가 될까 뭔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해가 될까라는
0: okay.
2: 생각이 들고 있어요.
0: So he feels that saying something or just confronting about what has gone wrong might come around back as bad towards you, and so that's why a lot of people probably have this.
1: Yeah.
3: 저도 이 청취자분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1: 네.
3: 아, 그 사연 안에서
1: 네네.
3: 벌써부터 땀이 난다고 생각하고 막 전화하기만 하면 상상만 하기면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 게
1: 네.
3: 네, 좀 그래요.
1: 아, 저는 음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귀찮을 수 있다고 봐요.
3: 네.
1: 그러니까 전화하고 기다리고
3: 네.
1: 근데 그런 부분을 감당을 못하겠으면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 제가 한번 그냥 비공개로 올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후기. 단골인, 그러니까 원래 단골인
2: 리뷰?
3: 리뷰인데 그러니까 원래 단골인 집인데 너무 오랜만에 시킨 거예요.
2: 네.
3: 근데 그 제 동네가 좀 작아요.
1: 네.
3: 그래서 그 사업명이 보이잖아요.
1: 네.
3: 근데 그 사장님이 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1: 네, 네.
3: 그러니까 사업명 때문에. 그래서 한번 스스로 이 사장님이 이러다가 재료 관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가 역시나 되게 오랜만에 밥을 시켰는데 약간 간 거예요. 음식이. 어.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 파인애플 볶음밥 그런 쌀국수 그런 집이었는데 파인애플이 좀 많이 익은 거예요. 약간 정말 약간 사이다 맛이 나는 약간 좀 톡 그러니까 좀 나, 너무 많이 익으면 좀 톡톡 쏘기 시작하거든요.
2: 맞아.
3: 파인애플이. 그래서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냥 사장님만 보이는 리뷰로 해가지고 재료 관리 다른 사람한테 저거 하기 전에 재료 관리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거는 정말 그냥 그 사장님의 음식이 워낙 너무 맛있어서.
1: 근데 문제가 안 돼요? 파인애플 그

0: 그렇게 해서 먹으면?
1: 어 문제 저는
0: 산한 건 아니었어요.
1: 어 그냥 많이 좀 이 익었다 그래야 되나? 아. 좀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그거를 이제 저는 빼고 먹기는 했지만 앞으로 저보다는 더 뭐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바로 이제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0: 어, 되게 good customer시네.
1: So there was this time where I ordered a menu off of delivery and I noticed that because my neighborhood is really small, so I like to check when a restaurant opens what the name of the owner is because sometimes it's different. Like a lot of people open like two or three different stores. And I realized that this one owner had like five different stores under his name. And I remember thinking to myself, at this point, he's going to probably mess up one day with like, you know, how he's treating his ingredients and stuff like that. And so I ordered a meal and it had pineapple in it. And I could tell that the pineapple was very ripe, like to the point where I could feel that it was like almost carbonated. And I left a review, but so that only he could see it. And I was just like, I think you need to double check your ingredients because 네. somebody else might get sick. So, yeah, I that's like the only time that I did that.
0: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뭔가 이런 사연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연이 되게
0: 네,
1: 많아요.
0: 파트 1에서도 이런 사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가장 공통된 건 우선 이런 부분은 본인이 뭔가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거나 의견을 어필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1: 오케이.
0: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명 좋게 좋게 얘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분 안 나쁘게. 네, 충분히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절대. 그리고 말할 때 좋게 좋게 잘 말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충분히 기분 안 나쁘게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 Okay. 네. So, he feels that you need to speak up in a situation like this because you have every right to do so as a paying customer in any situation. And he feels that, yeah, the first time it's hard, and even earlier when we had our listener that was very shy about the situation, we still have to speak up. 저는 이런 사실 우리 소심이들 중에 이 지금 들어왔던 사연에 네. 지금 채팅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우리 소심이들은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봐 전화 거는 게 무서워요. So a lot of us when 예를... we try to confront people, 네. this is the reason why we are worried. 우리 청취자분 중에요.
0: 네.
1: 천 사장님이
0: 네.
1: 근데 저 떡볶이 쉬었다고 전화를 했는데
0: 네.
1: 사장님이 문제 없다고 빡빡 우겼어요.
0: 그거는 문제가 있네.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0: 네.
1: 소심쟁이들 있잖아요. 그치, 그치. 저처럼 소심쟁이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더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있어서
0: 네네네네.
1: 먼저 걱정을 하는데
0: 네.
1: 또 이렇게 청취자분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하잖아요. 그럼 더 소심해지는 거야.
2: 천사이님이라고요? 그 뭐냐
0: 이해합니다.
2: 제가 전화해드리겠습니다. 저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는 제가 못 참기 때문에.
1: 오케이. So,
2: 저는 이제 음식은 절대 저는 배달의 미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저희는 배달 어플 많이 쓰니까 배달하면 가끔씩 이게 실수로 뭐 잘못 오거나
1: 그렇죠. 오거나, 라이더님들이 잘못 배달하시거나
2: 예 네, 아니면 뭐 메뉴가 살짝 이제 좀 바뀌어 오거나 아니면 진짜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음식 퀄리티가 안 좋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음식에 정말 진심인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못 참아요. 바로 전화해서 처음에 좋게 말해요. 음식이 이랬네요. 아니면 뭐 안 왔네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환불해 주세요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를 말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환불해 주세요.
1: Okay, so Junhyuk says that he is really, really, really deep about food, and they use a lot of delivery apps. And I was saying that one of the listeners came in and said that they called and the owner was just like, no, it's fine. And like I was like, well, a lot of us, the reason why we are so shy when it comes to these situations is it's almost like a social anxiety level is we have so many different situations going on in our brain that we're worried before anything happens. And then if we call and then the owner becomes like, oh, no, it's fine. Then we're really like, no, it's not. And then we're going to be at a loss of words. And so Tino was just like, let me call and say I'm really, really big on food. He says he'll say something about it nice at first. And if the owner doesn't do anything about it, then he will crank up the

0: the meanness
1: 아, 근데 진짜
0: as
1: 그럴
0: well.
1: 때 말, 아, 근데 이해는 돼요. 솔직히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아, 그냥 말하면 되지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저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어도 상대가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못 말하겠는 건 아닌데 약간 좀뭐 귀찮을 때도 있고 아니면
0: 그쵸.
1: 좀막 말을 하는데 막 떨릴 때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근데 이건 진짜 본인 용기이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사실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차라리
0: Okay.
1: 요청하던가 그런
0: So,
1: 식으로.
0: you do have to build up the courage to say something. He feels that way. But if you re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can't, have a bestie who can.
1: Yeah, I'll be your bestie,
0: He said,
1: so
0: Junior said that he'll be your bestie.
2: 회사로 DM
1: 예,
2: 보내주시면
0: Oh, okay.
1: 무슨
0: So,
1: 말인지.
0: if you guys DM their main account or P Nation, they said that they will call
1: 제가
0: for
1: 전에
0: you.
1: 한번 음식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근데 제가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아니, 이게 바쁘신 거 알고, 참 배달 주문 많아서 힘드신 거 알겠는데, 본인한테는 이게 그냥 수많은 주문 중 하나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해. 그때가 저그 첫기였어요.
0: 그래요. 아니
1: 그래서
0: 이게 맞아. 아니 저는 근데 준혁 씨가 너무 와닿는 게 사실 특히 이제 우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분들은
2: 네.
0: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1: 맞아요.
0: 첫기거나 치팅데이의 유일한 낙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잘못 오면 진짜 세상
1: 아,
0: 무너지는
1: 진짜 세상
0: 거거든요.
1: 너무 속상한 거예요,
0: 진짜 너무
1: 그때.
0: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So
1: 진짜.
0: I totally understand because 준혁 was just like he called one time because they got the wrong order and he was just like I know that this is probably like one of many deliveries that you guys had to make today but this is my first meal.
1: Yeah. This is my precious meal. But 근데 이렇게 주시면, 아,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잘못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로 시켰는데 라지 사이즈 용기 미디움보다 적은 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뭐라 했는데
0: Okay.
1: 컴플레인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는, 아, 이게 식으면 원래 부피가 준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부피가 줄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풍선도 아니고.
0: So he said that he ordered a large and it came in a large container, but the amount of food that was in there was like less than a small. And he called them for that reason, and they're like, "Oh, if it gets cold and then it deflates." And I was like, "No." He's like, "No, I've had it when it def no, it's that's not true." So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You guys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Either you're voting for Icon's Just Go or Woods's 해가 될까.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Connie is on the track with 내가 그 벽을 허물게. Or Hey Friend is the English title.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the results.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today for our Taenamu soup, we are looking at a listener who is very similar to me, and Taeyun is going to tell us what is happening to the story.
5: 네, 이번 사연은 친구는 현재 알바하며 취준하고 있고.
4: 아, 그거 말고.
5: 아, 그거 아니죠. 팔 뭐이죠, 이거. 자, 잠시만요. 속였네.
4: 자, 내돈내산.
5: 네, 내돈내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상대에게 나쁜 사람을 보일까봐 머리 손상이나 탄 음식에 대해 컴플레인을 못하고 소가리하고 있다는 분. 매번 소심이라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4: Yeah, so the listener is going through, like, if they get a wrong hairdo from the salon, they don't say anything, even though they're a paying customer. If they order food and it came wrong, they don't say anything. But it's the thing is, like Junhyuk said earlier, if you forget about it, you forget about it. But if you can't forget about it, that's where the problem is. 이게 사실 그냥 아 몰라. 그리고 이제 그냥 넘기면 넘겨지는 성격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넘겨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연을 보낸 거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 근데 사실 음식 손 상하거나 이런 건 넘길 수가 없죠.
4: 그렇죠.
5: 그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4: But yeah, 네. if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e food, you do have to complain. Yeah. 어디까지 오케이예요? 만약에 어디 식당을 갔어요. 네. 음식이 잘못 나오지는 않았는데 뭘 빠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6: 저는 솔직히 빠진 것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문을 했는데 뭐 콜라를 시켰어요. 제가 같이 그냥 메인 메뉴에 콜라를 시켰는데 메인 메뉴 왔는데 뭐 콜라가 빠졌다. 아니면 뭐 그 정도는 봐줘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뭘 추가했는데 그 추가한 게 추가돼서 안 왔거나
4: 오케이.
6: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진짜 화나는 거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서.
4: So he says that if he like ordered a soda and it didn't come or if like he ordered an like an extra side menu didn't come, it's fine. 태용 씨 혹시 뭐 여기까지는 괜찮다.
5: 저는 그러니까 배달 말고 가서 먹는다는 기준으로 볼 때 그 식당에서 빠지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배달은 이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4: 그렇죠.
5: 그래서 보통 뭔가 한번 미스가 나잖아요. 좀 거기 안 시켜요.
4: 아, 오케이. That's actually a really that's a really
7: 손절,
4: good thing.
7: 바로 손절.
4: He says that if cuz if you're at a restaurant it's easier cuz you can just kind of, you know, do whatever, but with delivery it has to go back and it's just too much work and you have to wait too long. So he says that if a restaurant made a mistake, he tends to just not trust the restaurant
5: 그래서
4: again.
5: 제가 같은 음식을 같은 식당에서 자주 먹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4: Okay. 네, okay. So the reason why he kind of, if you've ever seen him order something, he kind of sticks to a regular order,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kind of foolproof. There's no reason for them to go wrong with it, and so that's why he kind of sticks with that. Yeah. Very interesting. Yeah. So today with the song choices, we had Icon's Just Go or Woods' track of 해가 될까, Sun or Suck, and it seems that we do need to do the countdown, to find out who has won for today. Yeah. So 10, 9, 8, 7, 6, 5, 4, 3, 2, 1. 네, 오늘 사연에 집중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 같았었으면 뭐 몇 퍼센트 맞춘다 뭐 이랬었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Woods came in at 65% with 해가 될까, Icons Just Go came in at 35%. So Woods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for today. 오늘의 끝곡은 Woods 노래가 되겠습니다.
5: 네, 해가 될까.
4: 지금 모든 청취자분들이 계속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 근데 이게 너무 뭐랄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라 그런 것 같아요.
4: Yeah, today definitely it was the main thing was not the voting and the song. It was all of us like talking about the story because everybody can relate to this. Like all of us have this amount of social anxiety to a certain extent.
6: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것 같아요. 이제 피네이션에서 시키는 음식은 잘 주자. 아니면 단골을 놓칠 수 있다. 저희 음식이 굉장히 진심이기 진짜, 때문에 한 번 맛있으면 많이 시키거든요. 거기로.
4: But yeah, that's actually yeah. If P-Nation orders anything, they have to get the order right because if not, look, Taeyun doesn't order anymore.
5: So. 저는 이참에 이제 약간 배달 어플의 사용을 좀 줄이고 이제 그 상권을 좀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4: 아, 필요해요, 필요해요.
7: 필요하죠, 필요하죠.
4: Okay, so he says that yeah, I think that might gonna step away from. Delivery and maybe kind of just go out into the neighborhood and see what's there so that he can kind of do that as well. 탱님 대항이는 너무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진 않거든요. 네. 저도 나이들만큼 보니까 그래도 할 얘기는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돼요.
5: 그렇죠. 소리를 내야 할 때는
4: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야 돼요. 정말 태현 씨도 그렇고 준혁 씨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사연이 비슷하게 나올 때마다 항상 두 분이 얘기를 하지만 한 번 정도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힘든데 처음도 저는 지금 생각나도 막 진짜 손이 땀이 미친 듯이 나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0: 맞아요.
4: 그게 어른이더라고요.
0: 저 안 됐으면
4: 나는 왜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었을까? Why did I want to be an adult? Yeah. Like being an adult means that you have to confront yourself in if like you, really uncomfortable situations.
0: Wait, if you really can't, then just tell me.
4: Oh yeah, Junhyuk said that he's gonna help you. Taehyun says he's gonna help you guys.
0: Yeah, yeah. We will help you. Yeah.
5: 그게 반복이 되면 또 막상 그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막 엄청 그렇게 대단한
4: 맞아요.
5: 용기가
4: 맞아요. 맞아요. 많이 한 거예요. 않아요. Yeah. 네. So like even now, I get really anxious and like my palms sweat when I have to do stuff like that. But hey, that's like a part of being an adult. I don't know why I wanted to be an adult when I was a kid. And Taehyun says that you know, if you look back, you guys are gonna be able to accumulate a lot of very bold things. 네. So we need to say goodbye because we are over time as always. We are gonna see these two back in the studio next week. We have Woods on the Track with 해가 될까 산 or 싹 as our last track, and we will see you guys next week. Peace.
5: See you next week.
0: Bye by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the musician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everyone, I am super duper crazily excited today. 너무 신이 납니다, 지금 제가. In the studio, everyone, we have 모셨습니다, everyone. 빛세온 of Monte! Yay! 세온님,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Hello, guys. I'm 빛세온 of Monte. Nice to meet you guys. 안녕하세요, 빛세온 몬테입니다.
0: We have 빛세온 of Monte here with us today. 오랜만입니다.
1: 아, 너무 오랜만입니다. 잘
0: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잘 지냈습니다.
2: 잘 지냈죠?
1: 그럼요. 요즘 아주 활동도 열심히 하고
0: 네.
1: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0: Okay. He says long time no see. So very happy to be here with us. He's been busy promoting lately. 저희가 사실 다른 방송으로 먼저 만났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벌써 거의 2년 된 것 같아요.
1: 이 옆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만났었는데
0: 까마득합니다.
1: 진짜.
0: It's already been about 2 years since I've interviewed him through another show before this. 2 years. 시간이 정말 빠르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사이 나이는 저만 든 것 같습니다.
1: 에이, 저 형님 딱 처음 보자마자 뭔가 더 젊어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잘해주시네요. 아니, 얼굴이 진짜 좋아지셨어요.
1: 그래요?
0: 네, 너무, 아니, 그때도 잘생겼지만 지금 뭔가 더 청초해진 느낌이랄까?
1: 오늘은 또 제가 미리 네. 이제 때 아카이브를 찾아봤는데 이 스튜디오를 보고 네. 너무 제 스타일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느낌에 맞게 좀 오늘 좀 깔끔하게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패션부터 이 룩, 그러니까 약간 대학교, 진짜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1: 맞아,
0: 지금
1: 뭔가 대학교 방송부에서 네. 라디오 진짜로, 하는 거 그런 진짜로. 느낌 약간.
0: 아니 오늘 자칫하면 제가 제가 아마 대체되지 않을까.
1: 에이, 또
0: He's saying he looked at our previous interviews and everything, and he got the idea of the vibe of the show. So he dressed up in a way that it really suits the archive, and he's ready to just have a lot of fun with us today.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o many comments coming in from our listeners. 윤윤님께서 오늘 조명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고.
1: 아, 또 제가 재밌는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 조명이 제 작업실에 있는 조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0: 잠시만, 이 초록색 조명이요?
1: 네네네, 이거.
0: 진짜?
1: 제 작업실에 이거 쓰거든요. 저희 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0: 마치 운명처럼. 왜 이제야 나오셨습니까? Why only now? He already has this green banker's lamp in his studio, and I'm like, destiny.
1: Yeah.
0: 이제 모신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1: 아, 아닙니다. 아. 지금이라도 너무 감사하죠. 아.
0: very happy to have him here with us today. 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스테피니께서 일하면서 듣고 있다가 게스트분 목소리 너무 좋아서 얼굴 보러 오셨다고 하네요.
1: 정말요?
0: 스무스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1: 와우.
0: 라디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재인 것 같습니다.
1: 사실 저의 오랜 꿈이자 버킷리스트 같은 거죠.
0: 라디오가요?
1: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0: 와, 오케이.
1: 그 개인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네. 약간 라이브 라디오 형태를 가진 라이브를 꽤 한 2년 정도 매주 화요일마다
0: 했었어요?
1: 네, 했었습니다.
0: 오, 와우.
1: 문라이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0: 아, 그래서 아까 댓글에 문라이트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1: 네, 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막 우리 팬분들의 뭐 사연도 받아서 소개하기도 하고 음악 추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라디오처럼
0: 그게 몇 시에 했던 건데요?
1: 매주 화요일 밤마다 했었어요.
0: 화요일 밤마다?
1: 네.
0: Amazing, everyone. So it's been his long dream to become a radio DJ to an extent where he actually had this self-driven content called Moonlight, where he would receive all these stories from fans, choose out the song requests for them, and just have a really good time online. 지금도 하세요?
1: 지금은 이제 네, 네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저는 약속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매주 정말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매주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좀 하고 있습니다.
0: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정규로 가면 너무 좋겠네요.
1: 너무 환영이죠, 저는.
0: 그렇죠. He says he had to stop doing it every week because he really thinks it's important to be able to keep the promise, keep the schedule. But at the time, he was kind of free and flexible with schedule, but nowadays he's so busy. So he goes on and off with the show itself. And I'm saying, if it becomes a regular thing in the future, that'd be super duper cool. 아리아님께서 목소리 너무 좋다고 벌써 말씀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빗세우님, 제가 빗세우님이라 불러야 돼요? 세우님이라 불러야 돼요? 뭐가 더 편하세요?
1: 세우나라고.
0: 아, 네. 또 이렇게 제 마음을 녹이시면
1: 야라고 하셔도 돼요.
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세우님으로 가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그래서 세운, 저희가 네. 그 세우님에 대해 그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몬트 자체로 만났으니까
1: 아, 그쵸, 그쵸.
0: 사실 세우님과 이렇게 친해질 계기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1: 그쵸, 맞죠.
0: 그래서 오늘 저는 세훈님과 친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1: 오.
0: 아,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다양한 정보를 좀 수집을 하게 됐는데 이거 하나씩 좀 보면서 맞다 틀렸다 팩트체킹 한번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Okay, my goal today is to get closer to this amazing artist Pete Seon because last time I met him, I interviewed him as a team, Montu. So we were able to scrap together a lot of fun facts online. We're gonna check whether these are true or false. 가장 먼저 본명입니다. Your given name is 김상연 맞나요?
1: 맞습니다.
0: That is it. 김상연. 자 이름 뜻풀이 한번 가주시죠. What's the meaning behind your name, 상연?
1: 저는 사실 제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제 이름의 뜻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0: 뭐예요?
1: 생각할 상에 펼칠 연. 나의 생각을 펼치다라는 이름이거든요.
0: So to think 상.
1: 네.
0: And then to execute, to make it into a reality 연.
1: 예. Yeah. 맞습니다.
0: 우와.
1: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본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사람입니다.
0: 우와, 너무 이쁘네요. That's 네. a beautiful meaning behind this given name.
1: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0: He's saying he was quite reserved when it comes to challenging himself and going on adventures and trying out new things back in the days. But with the name Pitseon, he was able to kind of get rid of that fear a little bit more. So he does not fear challenging himself anymore. And also that really goes hand in hand with the meaning of his given name, Sangyeon, to think and make it into a reality. Looking forward to all the future, everything that he'll be up to in the future. 응원합니다. 벌써 벌써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서 자 넘어가 볼게요. Your 네? MBTI. It says your MBTI is INFJ. 맞나요? 3, 2, 1.
1: 이거는 half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0: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최근에는 INTJ가 또 같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원래 born to be F였다가 네. 이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겪으며 좀 이제 T가 좀 돼가는 그런 느낌 살짝 있다.
0: 아, 이게 또 부딪히다 보면 그쵸. 사람이 또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1: F로 살면 너무 힘든 세상이 있더라고요. 네.
0: He was a power feeler, F, back in the days. But with all the things he has experienced, he's slowly becoming a T of a thinker. And he says a reality made him into an INTJ. Okay. 자,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가서 이 나무 위키 이런 거 수정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
1: 맞습니다.
0: He's somewhere in between INFJ and INTJ. 자, 별명을 좀 찾아봤어요. 별명 중에 빛 회장님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1: 아, 네.
0: You're the 빛 CEO, Beat Chairman. 이게 어디서 나온 별명이죠?
1: 이게 이제 피크타임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네. 참여했었을 때 거기에 이제 함께 출연했던 동료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라운드 안에서 이제 다른 팀들과 연합을 이뤄서 네. 이제 그 라운드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그런 라운드가 있었는데 네. 그 연합에 이제 회장이었던 거죠. 제가 그 연합을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0: 네. 이제
1: 뽑기를 해가지고 제가 당첨이 돼서 제가 선두로 이 팀, 이 팀, 이 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서. 조합을 해서 네. 그런 연합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팀원들이 그냥 장난으로 저한테 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불러줬던 게 그게 제 별명이 돼버려가지고
0: 그래서 빛 회장님
1: 네. 많은 팬분들도 이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회장님이라고
0: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The name Pete Chairman came out during his appearance at the audition program called Peak Time, a survival program. There was a mission in the round where he had to like choose out all these different teams and make a one big union of a team. Mm-hmm. And at the time, he had to draw, random draw, and he was the one to pick out these team members. So all the members in the team started calling him 회장님, 회장님, the chairman, chairman. And that's why he became Pete 회장님. 자, 좋습니다. Pete 회장님, 그... 빵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It says you are in love with bread.
1: 맞습니다.
0: 맞나요, 진짜?
1: Yes. 제가 그래서 막 빵으로 관련된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도 네. 했었었고요. 빵터뷰라고.
0: 빵터뷰? 그게 네. 뭐죠?
1: 맛있다는 빵집을 찾아가서 그 빵을 사고 그 빵을 직접 먹어보면서 어떤 빵이 맛있었고 어떤 게 더 뭐가 다른지 그런 걸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주절 떠드는 그런... 컨텐츠도 했었고
0: 혹시 막 대전 이런 데도 갔다고 하셨어요?
1: 설마? 아 대전까지는 못 가봤지만 네. 성심당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많이 먹어봤죠.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성심당은 이미 좋아하고
0: 아 진짜
1: 있었습니다.
0: 빵 좋아하시는구나.
1: 엄청 좋아합니다.
0: He's basically addicted to bread, he said. To an extent where he actually put together a content where he goes to all these famous bakeries and then buys all the bread he eats. He evaluates them and he compares all these things ever since far before. So he's definitely a bread enthusiast. Very cool. 평생 빵만 먹는다? 평생 쌀만 먹는다? Bread versus rice. 3, 2, 1.
1: 쌀이죠.
0: 쌀이죠.
1: 왜냐면 제가 바뀌었어요.
0: 최근에요?
1: 최근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직업도 직업이고 네.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네. 빵만 먹으면 살이 너무 찌니까
0: 아 그럴 수
1: 안
0: 있죠.
1: 되는 거죠.
0: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빵은 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막 크림도 들어가고
1: 맞아요.
0: 이런 게 또 더 많이 들어가니까
1: 제가 또 그런 빵들을 너무 좋아해서
0: 네.
1: 그래서 언제나 자제하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가끔씩 언제 한번 터져 나올 때 진짜 그냥 고삐 풀리고 막 먹습니다.
0: 오늘 인터뷰 끝나고 다음에 연락 한번 주시면 네. 제가 빵 마구마구 사드릴게요. 종류별로 한번 저희 빵 데이트 한번 하시죠 나중에.
1: 너무 좋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0: I'm asking rice or bread. He said nowadays he's more leaning towards rice only for the healthy diet. According to him, he's aging a bit. He has to really look after himself. He's also working out and doing that. So he says although he has that inner craving for bread, he's focusing more

0: on having a healthier diet. And I'm saying, you know, sooner or later we should meet up in a, I don't know, a bakery or somewhere. We can have like a bread date. That'd be super nice. Mm-hmm. 자, 미가람님께서 지금은 닭가슴살 킬러라고. Saying you're the chicken breast killer nowadays.
1: 아, 네, 제가 운동을 네.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식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닭가슴살을 지금 열심히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습니다.
0: 아, chicken breast all the way for protein.
1: 그쵸.
0: 아, 근데 몸도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진짜.
1: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You look very fit, and he's working out. 매일 가요, 운동 요즘에?
1: 그쵸, 저는 스케줄 없으면 거의 매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Wow, so whenever he doesn't really have a schedule, he always makes sure to hit the gym. 저희가 배울 게 많습니다.
1: 또 오늘 이거 끝나고 네. 밤에는 러닝도.
0: 러닝도 하세요?
1: 네. 와우. 너무 좋더라고요.
0: 뭐 한강 이런 데서 뛰시는 거예요?
1: 한강까지는 너무 멀어서 이제 동네 근처에 있는 개천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곳에 이제 잘 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와우. 가서 이제 날씨 좋을 때 뜁니다.
0: 아, 배울 게 많습니다.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1: 제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0: 오, 오케이. Even after the show today, he's planning to go and run and jog everyone. There's this really nice jogging trail nearby his house, so he's gonna go and work out. He's saying he's really trying his best to look after himself, and I'm like, that's something that we can definitely learn from him. 자,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빗세훈님과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세훈님 그 너무 재밌어서
1: 네.
0: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인터뷰 못할 것 같아요.
1: 어, 오케이.
0: 서둘러서 본격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1: 좋습니다.
0: Okay,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 So we're gonna jump straight into our official corner. 오늘 저희가 부탁드린 게 인생의 큰 굴곡을 세 포인트로 잡아서 그 포인트에 맞는 사진 세 장을 좀 골라달라
1: 맞습니다.
0: 말씀드렸습니다. We asked him to choose out three different photos that he finds very important in his life. And 세 가지 정말 각각 다른 매력의 사진을 골라주셨습니다.
1: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0: 이 코너가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코너인데 진짜 네. 그 세훈님의 인생을 전시회장처럼 보고 세훈님이라는 뮤지엄, 세훈님이라는 이 박물관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나는 이때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길을 걸어왔고 이런 것들을 좀 인간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Are you ready for this?
1: Yeah, I'm ready.
0: Let's okay. The curation corner, our official corner, everybody, talking about his life based on three personal photos that he has selected just for us. 첫 번째 사진 가보겠습니다. 멋지더라고요. 이거 넘어갑니다, 이제. We're gonna show you the... 이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팬분들께?
1: 네,
0: 보신
1: 적 있습니다.
0: Okay, the fans already know this photo. 3, 2, and 1. 뽀로롱. 와. 자, 이 사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an you tell us about this photo, please?
1: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시기는 군대의 시즌인데 네. 이거는 사실 예비군 때 찍은 거긴 하거든요.
0: 네.
1: 제가 진짜 군대 때는 너무 빡빡이였어가지고 그 사진은 조금 이제 약간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비군 사진으로 대체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기가 군대였어서 군대를 뽑게 됐습니다.
0: Okay, so everyone, this is a photo, as you can tell, a very good looking soldier. Very, very good looking.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일단. This was a photo taken when he was training for a reserved army. So this is after serving the military. But he chose the photo because serving the military was a huge turning point in his life.
1: 군대 몇 년도에... 제가 2020년도에
0: 2020 is when 네, he served the army.
1: 11월에 갔습니다.
0: Sounds good. 그 당시가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How is it your turning point?
1: 일단은 코로나가 네. 굉장히 또 막 만연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어떤 뭐랄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음악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회사에 들어와서 데뷔하고 이런 생활만 쭉 하던 내가 이제 군대라는 곳에 가서 완전 전혀 다른 생활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막 부대 끼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오히려 저를 되게 좀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했고 아, 또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군대라는 상황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생활을 했구나라는 거를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어서 오히려 약간 자기를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뭔가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됐어요, 저는.
0: 와우,
1: 그래서
0: 오케이.
1: 너무나도 좋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 시간이었습니다.
0: Okay, he's telling us the reason why he considers serving the military as a turning point in his life. He said, you know, growing up as a musician and always wanting to pursue music and training with many idol trainees for many, many years, he at first feared entering the camp, of course, to serve the military because you're placed in a whole, totally new environment with random people you haven't even met before. But this whole experience, that fear, made him actually become a stronger person, he said. And also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get an objective view of himself made him a much more stronger person. And also it really helped him when it comes to self-esteem and recovery. And he says he became much more stronger as an individual through this experience. FM스러운 삶이 잘 어울리시긴 해요. 뭔가 잘하실 것 같아요. 규칙적이고.
1: 맞아요. 저 막 군대에 있을 때 그 네. 전문하사라고 하나요?
0: 네.
1: 그 막 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 제안도 받아봤고.
0: 본격적으로 군 생활. 네.
1: 군인을 해볼 생각 없네요. 근데 제가 진짜요? 나이 때문에 뭐 당연히 안 됐고 상황도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군대에서 굉장히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되게 편했어요.
0: Really?
1: 네, 너무 편안해.
0: 이런 반응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He says he really had a great time serving the military for 18 months to a point where at the end when he was getting discharged, they actually offered him a position in the army saying, why don't you actually seriously consider becoming like an actual soldier in the camp and to serve the military. Of course, he had to carry on with the idol promotion and everything, so that was impossible. But still, he really had fun with that regular lifestyle.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참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1: 네.
0: As a child, 어릴 때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았다 돼 있습니다.
1: 어?
0: 반 대표로 달리기와 멀리뛰기까지 했었다고. As a child, you were very athletic. You were representing your class for track events like running and long jump.
1: 이건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은 운동 신경이 좋았다기보다는 네. 제가 달리기를 또 좀 잘하고
0: 빨라요.
1: 네, 좀 약간 좀 가벼워서 그랬나? 잘 뛰었나 봐요.
0: He's 그래서 a fast runner.
1: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단거리 달리기랑 그냥 네. 멀리 뛰기 정도를 좀 했었다.
0: 오케이. 네. 축구 이런 거 반에서
1: 안 했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의외다 하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책 읽고 책 읽는 거 좋아했고.
0: 아 진짜?
1: 네.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
0: 그렇구나. 책을 좋아하세요?
1: 네. 어릴 때 저는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이나 네. 이럴 때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내가 약간 좀 안 좋아하는 과목.
0: 아, 그럴 수 있죠.
1: 안 좋아하는 과목.
0: 수학이라고 하세요.
1: 네, 수학. 수학 이런 거 할 때. 네. 그런 거 할 때 약간 몰래 책 읽고 이런 거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Okay. So as a child, he was a very fast runner. So he was always competing in these like classroom events when it comes to sports. But at the core, he enjoyed reading. And he's saying, especially for classes in which he was not interested at all, he would always sit in the corner and read some books and everything. 가장 싫어했던 과목 뭐예요, 진짜로? What was your least favorite class out of all?
1: 진짜 네. 수학인 것 같아요.
0: 진짜로 수학이에요?
1: 네.
0: Mathematics.
1: 네.
0: High five.
1: 진짜.
0: Okay, okay. Very
1: 스포자,
0: cool.
1: 스포자.
0: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그 중학생 또는 뭐 고등학생 세훈이라는 사람이
1: 네.
0: 그 아이돌의 길을 걷게 될 때까지의 어떠한 스파크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갑자기 오디션을 보러 간다든지 뭐 캐스팅이 된다든지 또는 뭐 동아리 이런 뭐 페스티벌에 나가는데 그게 눈에 띄었다든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뭐랄까 여정 자체가?
1: 사실 이게 되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긴 한데
0: 네.
1: 뭔가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저 되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사실 겉으로는 티내지를 않았어요. 별로
0: 네.
1: 내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는 알고 있었는데 겉으로 티내지 않았고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어릴 때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전 노래 아예 안 부르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0: 네.
1: 부끄러워서
0: 네.
1: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래를 했는데 그 반응이 그때 딱 제한테 뭔가 딱 필이 온 거죠. 원래 또 어린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중요하고 되게
0: 너무
1: 좋잖아요.
0: 중요하죠.
1: 그때 딱 왔어요.
0: 너무 중요하죠.
1: 내가 노래를 못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뭔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막 음악 학원을 다니게 되고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0: 그 당시 불렀던 노래 기억나세요?
1: 저
0: 좋아했던 노래?
1: 그 예전에 그 처음으로 친구들 네.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임재범 선생님의 고해였거든요.
0: 어찌합니까?
1: 네, 그 노래를 처음
0: 그렇구나.
1: 불렀었어요.
0: Okay, so as a child, he was very shy again. He always knew that he was interested in music. He knew that one day he wants to pursue this, but he never made it official. He never told anyone. Whenever he would go to 노래방 singing with his friends, he's a kid who would never sing in front of the friends. But at this one point, he decided to sing in front of the friends, and that was 고해 confession by 임재범. And at the time, the friends, their reaction was quite nice, and he was like, oh, I guess I kind of sing pretty okay, and that's how this whole journey began. That's very, very cool. 그 이렇게 부끄러운 친구가 아이돌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게 네. 다른 분들도 있었겠지만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큰 그 서프라이즈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1: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생각을 잘 못하셨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희 집안에 무슨 이렇게 예술적인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없고 네, 저도 가끔 부모님한테 여쭤봐요. 네. 우리 집에는 난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거냐
0: 이 피가 어디서 온 것인가
1: 이 피가 어디서 온 거냐 네.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냥 어떤 끌림이 어떤 것 같아요. Okay. 자연스러운 저의 끌림.
0: Okay. So I'm saying when he first made official that he wants to become a singer, his parents must have been very surprised. And yes, obviously they were. And he was asking like, there's no artist in the family. Where am I getting this drive from? Why do I so want to become an artist? And he still doesn't know where. But anyways, after this whole 노래방 session with the friends and all, he entered the academy, getting trained and all that. 그러고 나서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1: 네, 학원을 다니면서 네. 이제 내가 노래를 하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노래를 하려면 무대에 서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0: 공개 오디션이요?
1: 네,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0: 그렇구나.
1: 비공개 오디션도 많이 봤고 네. 어릴 때부터 그 학원을 다니면서 네. 저를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의 이제 추천으로 오디션들을 막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0: Okay, so after entering the vocal academy, of course, he went on to take auditions, like audition in all these different agencies. He was literally just walking there, waiting in line and auditioning. 정말 그 오디션 붐이 있었죠 한때. 모두가 맞죠. 주말마다 오디션 보고.
1: 네.
0: 정말 청담동 가면 한 네 군데 돌 수 있고.
1: 가면은 진짜 줄도 엄청 길고.
0: 저 I'm saying you know, there was a phase in where every company was holding these open audition. You go and you line up for like 2-3 hours and he's like, "Ah, it was the days back 맞아요. in the days." 지금 찾아보니까 그 아르바이트 생활도 좀 하셨다 그래요?
1: 아, 네, 맞습니다.
0: It says so he has a lot of experience in part-time job. 어떤 것들을 하셨어요?
1: 진짜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처음 시작은 전단지 알바.
0: 전단지?
1: 네, 진짜 어릴 때였어요.
0: 오케이.
1: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네. 전단지 알바 했었고
0: so 그리고 distributing flyers
1: 그리고 뭐 그냥 식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뭐 냉면집 네.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도 했었고
0: 아이스크림 네. like all these like restaurants
1: 네, 카페 그리고 스시집에서도 진짜 오래 있었어요.
0: 솔직히 뭐가 제일 힘들어요? What was the toughest part-time job in your opinion?
1: 근데 저는 네.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강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뭐 인생이 어려운 게 뭔가 막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든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1: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 같습니다. I'm asking like what was the toughest out of all? And he's like none of it was really tough. And he's like whenever he faces challenges, he always tells himself, you know, it's not much. You can definitely overcome this. And I'm saying he's a very strong person. 그 배울 게 진짜 많네요.
1: 아닙니다.
0: 정말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Okay, loving it very very much. 나중에 대학교도 보컬로 전공을 하셨죠?
1: 네, 짧게 했어요. 네.
0: Okay, so he entered college with vocal major too. 거기서의 인연이 몬트로까지 이어졌다 들었어요.
1: 맞아요.
0: 거기서 이 얘기 좀 잠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그 제가 좀 저한테 네. 노래적으로, 보컬적으로 좀 하나의 좀 깨우침을 주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사실 성격도 내성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노래도 성격대로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제가 내성적일 때는 소리를 좀 이렇게 잘 시원시원하게 못 내고 그런 타입이었다면 그 선생님을 만나고 아 뭔가 좀 그런 좀 더 높고 소리도 더 시원시원하게 쓰고 뭔가 그런 깨우침을 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지금 저희 회사 대표님과 되게 좀 연이 있으셨던 아, 선생님이셨어요.
0: 우와, 우와.
1: 그래가지고 네. 어느 날 문득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려고 이제 조만간 군대를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이제 해외 여행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네. 비행기표까지 다 예매했는데 네. 세훈아 갑자기 오디션 한번 볼래?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오디션을 봤죠.
0: 네.
1: 근데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0: 잠깐만. 여행은?
1: 그래서 그 대표님이 그때 저희한테 첫 만나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였어요. 네. 너가 선택해. 뭐 여행 갈 거면은 가도 되고 아니면은 네가 정말 이 기회가 떨려. 중요한 네. 기회라고 생각하면 와야지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바로 얘들아 미안하지만 캔슬 하고
0: 아 그러고 바로 합류하신 거구나.
1: 네 그리고 진짜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연습실 나갔어요.
0: 아, 너무 신기하네요 인연이. 네,
1: 그렇게 약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연습생 생활 조금 늦게 어쨌든 뛰어드신 맞아요. 거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1: 그전에 사실 오디션은 정말 많이 봤었는데 그전에는 항상 막 거의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항상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이제는 좀 다 놓고 오디션을 본다라는 생각도 놓고 그냥 네. 지내는데 그냥 문득 이렇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데뷔까지 하게 됐습니다.
0: 와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약간 진짜 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막 뛰어다닐 때는 길이 안 열리는데
1: 맞아요.
0: 잠깐 여유를 찾고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똑똑똑 여기야. 네가 기다렸던 순간 여기야. 이렇게 지금 기회가 온다는 게
1: 맞아요.
0: 너무 신기하네요. The long story, everyone. He went to college for vocal major, and at the time there was a teacher that really helped him awaken, kind of, in terms of singing. He was able to kind of become a much better of a singer through that person. But guess what? That person, that teacher, the professor, was a close friend of the CEO of an agency, which is the home to the group Montu, which he belongs in right now. At the time, he was getting ready to serve the military, and he also planned out a plan to go travel with friends abroad. But suddenly, just before leaving the country for travel, he received a call saying, hey, from the professor saying, hey, do you want to come in audition? And guess what he did? And he passed the audition right away. And they said, now it's up to you. Are you going to choose to go travel with friends, or are you going to join this wonderful idol group team? And start off and kick off your journey as a musician. And of course, he chose the latter. And from the very next day on, he joined the team and started training and doing everything like that.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집니다.
1: 그런 저도 오랫동안 좀 잊고 있다가 오늘 다시 좀 떠올린 그런 사건이네요.
0: 아니 진짜 저도 지금 인터뷰하는데 영화 보는 기분이에요. It feels like I'm watching a film right now because the story is so interesting. 자, 바로 저희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Okay, we're gonna jump straight into part two now. 바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 맞죠?
1: 네.
0: 3, 2, and 1. 바라람. 자,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이것은 딱 보시는 대로 그대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피크타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네, 막 열심히 고군분투하던 때 네. 사진입니다.
0: This is a photo taken during the time when they were starring on the show called Peak Time, and it was tough. He said,
1: 굉장히 좀 힘든 경험이었나요?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만큼 또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던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0: He says at the time it was not the easiest experience, but looking back, he says that was the most fun for sure. 이 피크타임 프로그램 나가서 다양한 팀들 많이 만났겠네요 그때.
1: 네 맞습니다.
0: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1: 네 이때 또 회장님이랑 별명 생겼던 네.
0: 그 소중한 그 빛 회장님 별명이.
1: 맞습니다.
0: He was able to meet a lot of fellow colleagues through the show, and also this is where he gained the nickname the Pete Chairman. Lovely, lovely. 저도 이때 봤던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네,
0: 그 당시에 뭐 정말 많은 내노란 아이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참 멋지다 보면서 그리고 또 새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I was also a big fan of this program at the time. 자 돌아가서 몬트 데뷔를 잠깐 얘기해보고 싶은데
1: 네.
0: 2017년에 먼저 몬트의 멤버로 이름을 올리시고 후에 2년 후에 지금 데뷔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어요.
1: 네.
0: 이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1: 아, 이게 네. 그러니까 데뷔라기 할 그러니까 데뷔라기보다는 2017년에 그냥 싱글 앨범, 싱글 노래, 디싱을 하나 냈던 거죠.
0: 네.
1: 그때 이제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회사의 어떤 의도였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0: 이때 문트 멤버 3명이서 그냥 디지털 싱글을 내고 그 이후에 정식적으로 데뷔한 건 2019년인 거입니다. 네.
1: 그럼 그 2년 동안은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0: 네. 그 2년 동안 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나가기도 했었고.
1: 아, 네.
0: 믹스나인이라고 예전에.
1: 아, 네. 저. 오케이.
0: 그런 일들.
2: Okay, so officially, Mont actually did release a single back in 2017, but later on, the official debut was in 2019. And in between that, they also participated in audition programs, and they were just focusing on training and honing their craft. 그 기다림이 길수록 간절함도 길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0: 네.
2: 그 데뷔의 순간 기억나세요? Do you remember the debut stage?
0: 너무 선명히 기억하고. 네. 근데 아마 뭔가 다른 분들의 데뷔의 기억과 저의 네. 데뷔의 기억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사실 데뷔가 기다려지진 않았어요. 저는 좀 두려웠거든요. 데뷔한다는
1: 정말요?
0: 게. 네. 약간 뭔가 내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다. 과연 내가 다른 지금 열심히 멋있게 활동하시는 선배님들과 내가 과연 견줄 수 있을까? 내가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어떤 후배의 입장으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데뷔 첫 음악 방송을 했던 네.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말 막 무대에 올라가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이제
1: 무서워.
0: 간주가 나오는데 네. 뭐였지 처음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1: 네, 무대 위에서?
0: 네, 막 그랬던 그 정말 그 공포의 순간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정말 진짜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또 감정이기도 해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네,
1: 네, 네. 사실 그게 그만큼 또 간절했던 거고.
0: 아, 또 그쵸.
1: 간절하기 때문에 반대로. 두려웠던 게 아닌가.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한 걸 더 잘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 이런 잠깐의 그 화이트 아웃이라 그러죠.
0: 맞아요.
1: 블랭크 아웃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I'm asking, do you remember your debut stage? And he's saying it might sound a little bit different from other groups, but he says he did not really anticipate the debut. Only because he was afraid that he'll never be able to meet the standards of the industry. Seeing all these amazing 선배s out there, he was always thinking like, will I be able to perform like them? And he says during the debut stage, he just blanked out. Like he forgot, like he was very confused. Of course it went okay, but at the time, yeah, he was kind of anxious, he just said. 근데 그만큼 정말로 소중한 무대지 않았을까?
0: 맞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너무너무 소중한 무대고 막 왜 그렇게 떨었나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나를 생각해보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1: 그 팀에서 마티형이시죠?
0: 맞습니다.
1: 아, 마티형이 그렇게 걱정하니까 막내들이 재밌게 놀았을 겁니다. 무대에서. 분명히 한 명쯤은
0: 저보다는 재밌게 놀았던 거
1: 확실합니다. 한 명은 분명히 코어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2: He's saying maybe he when looking back he's like why did I not have enough fun on the stage, debut stage. But I'm saying he's the eldest member in the team. He's the one who's holding the core. Meaning, as much as he was anxious, I'm pretty sure the other members were having so much fun during the debut stage. And he's like, yep, that definitely did happen.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몬트 하면 또 팬 사랑이죠. We cannot leave out Monte with their fan interaction. 듣기로는 본인이 가장 아끼던 개인 목걸이를 팬분의 생일 선물로 선뜻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0: 이게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예전에 제가 해외 투어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너무 자꾸 예쁘신 우리 팬분이 막 자기 오늘 생일 제가 이제 공연이 끝나고 네네네. 이제 나가는 길에 네. 잠깐 딱 나가는 길에 마주쳤는데 자기 오늘 생일이다. 근데 막 너무 너를 보고 싶어서 너무 왔고 막 너무 자꾸 어린 소녀가 막 그렇게 소녀 팬분이 얘기하시길래 네. 제가 그때 좀 너무 감동이고 막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날 제가 그때 갖고 있던 개인 목걸이 그냥 풀어가지고 아, 너의 생일이 좀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 우리가 만났던 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한참 뒤에 네. 정말 한참 뒤에 이제 영상통화를 네.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 친구가 완전 커가지고 그 목걸이 아직도 가지고
1: 대박.
0: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1: 대박.
0: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게 십자가 목걸이였는데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너무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2: Wow, what a story. So this was when he was promoting abroad. After his concert, he went out. He bumped into a fan, a very young fan, who was saying, it is my birthday. And because he wanted to gift her something to make that birthday special, he just gave her his necklace that he was wearing at the time. And later on, like a few years later, she came back via video call saying, hey, I'm that little girl. And she was now all grown up, still having that necklace. And he was like, that was a magical moment. 너무 멋있네요. 그 팬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한순간이지 않나.
0: 너무 그냥 좋은 생일은 어쨌든 특별한 날이고 나를 위한 날인데 뭔가 좋은 기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2: He says, I mean, a birthday is a very special day. He wanted to give something very special to her so that her birthday will forever feel special. 그 세훈님, 제 생일이 12월이어서 그때 한 번 더 와주셔야 됩니다. My birthday is the summer. I'm gonna make sure he comes back into the studio. 좋습니다. 자, moving on. 지금 다들 감동이라고 댓글 보시면 everyone's like, oh, so touching, touching, so, so touching. 12월에 한 번 더 터칭할 기회가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2: 자, another chance for a touching story in the upcoming December. 빠르게 저희 마지막 사진 확인해 볼게요.
0: 네.
2: Quickly, we're gonna check part 3, 2, 1. 따라라!
0: Go! 이거는 따끈따끈한 사진이죠.
2: 멋집니다.
0: 이번 앨범 자켓 촬영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2: The photo shoot for the latest album. 자, 이번 앨범 자랑 한번 해주시죠.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latest album.
0: 굉장히 오랜만에 몬츠가 말아주는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네. 또 앨범이었고요. 네. 또 여름에 나온 몬츠가 항상 저는 겨울에 컴백을 했었는데 여름에 처음 컴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인 만큼 굉장히 시원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Run이라는 노래로 나온 앨범입니다.
2: Okay, everyone. So again, the image that we're showing you right now, that is the, during the photo shoot for the latest album. And he says this is a long-awaited performance by Monte. And of course, Monte has always made comebacks during winter season. This is their first time making a return during summer, and that's why it kind of feels different.
1: 저도 몬트 이전 톤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0: 그렇죠.
1: 확실하게.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여름 냄새가 가득한.
0: 좀 더 화려하고 막
1: 진짜로 색깔도 막 쨍하고
0: 맞아요 그쵸? 맞아요
1: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0: 어우 감사합니다.
2: I'm saying this album it feels totally different from their previous albums and it's very summery, very vivid and vibrant and I sincerely love it. 자 이번 앨범 최애 곡 한번 가시죠. What's 최애 your favorite 곡. track in this album? EP잖아요.
0: 네 맞습니다. Okay. 사실 저의 최애 곡은 이번 앨범 수록곡인 Keep It Slow라는 곡이 있습니다.
2: His favorite track is Keep It Slow. Okay.
0: 네, Keep It Slow. 약간 천천히 해. 막 이런 곡인데 뭔가 이전에 몬트의 음악에선 들을 수 없던 스타일의 좀 시도를 많이 했던 도전을 많이 했던 그런 곡이고요.
2: 네.
0: 그래서 이 곡을 이제 레코딩 할 때도 네.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보컬들을 제가 소화해본 적이 없어서
2: 네.
0: 그거를 연구하고 막 녹음할 때도 너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만큼 많이 좀 재미가 동반됐던 그런 곡이었어서 좀 최애 곡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1: 좀 도전적인 곡이었다.
0: 네, 맞습니다.
2: Okay, his favorite track in this latest album, everyone, the EP album, is Keep It Slow. And he says it's really fun because it was a very much of an experimental track, trying out all these different genres and styles of singing that he never tried before. And he said it was rewarding because he had to expand and study to be able to pull off the song itself. Very tough, he says.
1: 오늘 무조건 다들 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2: Highly recommend you all to go ahead and check out the song. Once again, keep it slow.
1: 자, 세훈님, 그 시간이 이제 다 흘렀어요.
0: 네?
1: 시간 이제 5분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0: 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1: Time flies. 저희 지금 절반도 못했는데. 그래서
0: 네.
1: 시간이 쫓기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0: 네.
1: I want to ask you a favor. 저희 이 아카이브에 오시면
0: 네.
1: 그 요즘에 유행하는 인생 4분할 컷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인생 내 컷.
1: 네.
0: 네.
1: 그게 저희한테도 있어요.
0: 오.
1: 아까 보여드린 이 훌륭한 카메라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2: So everyone, we have our 4-cut photo booth session. 보내드리기 전에 요거 네.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0: 아, 좋습니다.
1: 그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아유. 원하시는 만큼 카메라를 잡아 드셔주시면 됩니다. You have to devour the camera. 자, 마이크를 좀 앞으로 치우고 저희가 네? 20초를 드릴게요. We're gonna 네. give it 20 seconds and our PD님 is gonna zoom in to take 4 shots. 그럼 제가 3, 2, 1 찰칵, 3, 2, 1 찰칵 이렇게 4장 갈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Are we ready for this? 준비되셨나요?
0: 네!
2: Okay, everybody, here we go. 시작! 3, 2, 1. Awesome. 두 번째 갑니다. 3, 2, 1. 찰칵. 갑니다. 3, 2, 1. 자, 마지막 하나 갑니다. 마지막. 3, 2, 1. 바라람! Bravo! Bravo!
1: Oh my god!
2: 아니, 아 지금까지 정면을 못 보여드린 게 좀 죄송할 정도예요. 너무 잘생겨 나오셔가지고.
0: 아니, 아닙니다. 아, 저 근데 너무 looks, 더워요.
2: The man looks so handsome and charming, right? 어,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훌륭하십니다. 이거 저희가 잘 만들어서 릴즈로 또 네. 한번 올려드립니다.
0: Let's go.
2: We'll make it into a reels and upload for all the fans tuning in today. 자,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0: 네.
2: Some comments coming up.
0: 좀 더 웃으실게요.
2: Please smile a little more, said one of the fans. 하나만 덜 거주시면
0: 네. 아, 두 번째부터 바로 귀여워져 버리는. 아니, 그러니까 아, 제가 좀 네.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귀여움으로 가겠습니다.
2: He said he wanted to go for the cooler vibe, but he said all the fans are like, oh, so cute. So he's like, okay, I'm just gonna focus on being cute. 자, 진짜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빨리 갔네요.
2: 네, time flew and we already have to let him go now. 그 가시기 전에 네. 이제 최근에 뭐 타이베이도 대만도 갔다 오시고
0: 어, 맞아요.
2: 네, 조만간 또 굉장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있고 다양한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0: 일단 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직전까지 이제 다양한 또 이제 나라 타이베이 방금 타이베이도 갔다 왔고 네.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이제 저희 플레이온이라는 이름의 공연, 네. 약간 팬 미팅, 팬 공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오케이.
0: Yes. 거기서 또 많은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2: 자, Keep It Slow 들어갑니까?
0: Keep It Slow 당연히 들어갑니다.
2: Oh, yeah. Bravo, bravo. Okay, bravo. Everybody. What's upcoming? He just mentioned that they're very busy promoting right now. He just came back from Taipei. This Sunday, there is a concert called Play On. This is a series of Mont concert itself. It's a fan concert, everyone. And I just asked, are you going to be singing Keep It Slow? And he's like, of course we're going to sing Keep It Slow.
0: Slow.
2: 자, 기대됩니다. 진짜로. 세훈이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 네. 한층 더 친해진 것 같아요.
0: 근데 저 오늘 약간 너무 재미없지 않았나요?
2: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0: 좀 뭔가 더
2: 재밌게 저 지금 광대가 아파 죽겠는데. He's like, was it not fun? I'm like, of course not. This was super, super entertaining. 저희가 그 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저는 너무 편안했어요.
2: 아, 정말요?
0: 네, 저 유한 선배님 뭔가 그 바이브 굉장히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He's like, I really had so much fun. It's so comfortable here in the studio. And he just really enjoyed spending time with me here in the studio.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지나가면서도 몬트 공유를 몇 봤어요.
0: 그거 너무 신기한.
2: 아, 금방 또 썰을 풀자면 네. 제가 작년인가 크리스마스인가 1월 1일인가 31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촌에 좀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 공연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몬트래요.
0: 맞아요.
2: 근데 그때가 저희가 너무 인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때는 친하지가 않으니까 지나가면서 인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참았거든요. 올해 말에도 혹시라도 신촌에 있으면 제가 소리 지르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아요.
2: 저예요, 저. 여기 봐주세요.
0: 꼭 인사해주세요.
2: 저 오늘 생일이에요.
0: 12월.
2: 12월. 기대하겠습니다.
0: 너무 꼭 불러주세요. 제가 선물 사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 진짜요? I actually had a chance to bump into one of their concerts near Sinchon District. I really wanted to say hello, but I couldn't at the time. I'm saying if ever that happens again at the end of this year, I'll make sure to go ahead and say hello to him on the site of bumping into them. 자, 좋습니다. 세현이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0: 네.
2: 금방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고. 오늘의 마지막 곡은 아마 특별한 곡일 것 같아요. 세현님에게. Track 9.
0: 아, 네.
2: By 이소라. 선곡 이유만 한번 빠르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이 곡은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수를 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좋아해왔던 네. 곡이긴 한데 뭔가 제가 항상 이 속이 어지러울 때 많이 듣는 노래예요.
2: 오케이.
0: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 뭔가 좀 이제 32살이 됐고 뭔가 좀 속이 시끄러운 한 해가 됐거든요. 네. 제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노래를 조금 즐겨 들었던 것 같아서 한번 추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2: Austin, the final tune of the day is track 9 by 이소라 as chosen out by Bitseon today. He said his song, he was always a big fan of the song itself and right now...

제비세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세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문 쳐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빗에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 문쳐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빗에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골대 꼬장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su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꾸덕꾸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준혁.
0: Welcome to Dynamosu.
2: Yes, they are back in the studio. We have TNX 태훈 and 준혁이 back in studio. 인사해주세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2: 예. 오늘도 잘생겼다는 메시지가 쭉 오고 있어요.
0: 감사합니다.
2: Yeah, you both look very good. 그날 버스킹 했던데요?
0: 했어요. 비 맞으면서
2: 했어요. 비 그래도 리허설 하는 거랑 막 봤어요.
0: 그게 벌써 지난주인가요?
4: 아니 이번 활동
0: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나요?
2: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우리 지난주 두 번 봤고 몇 일주일 만에 봤는데 뭔가 되게 긴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두 번 연속을 봐서
4: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월요일 날
2: 둘 다 같이 봤으니까. So yeah, Taylor's like, wait, the busking was last week. Why does it feel so long ago? It's probably because we saw them twice last week, and then it's been a whole week since we've seen them that it feels like eons ago. But they did get a chance to do their busking successfully, even though they did get rained on. But yeah, it seems that our boys are in the studio for today. 비 오는 날 고생했다고.
0: 아, 근데 오히려 비가 와서 좀 더 낭만했어요.
4: 운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약간 저희가 또 약간 비랑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대학 숙제 때도 한번 시원하게 맞으면서 한 적이 있었고. 아 맞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봤는데 저도 이제 뭐 SNS 모니터 같은 거 하니까 어떤 한 제가 봤을 때 그 대학교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너무 감동적인 글을 아침부터 봐서 막 그분이 어디다 올린 거를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축제 때 막 비 오고 그래서 되게 막 좀 분위기 안 좋고 뭔가 좀 아 이번 축제 망했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딱 저희가 나와가지고 막 진짜 같이 비 안 맞는다 그러면서 그냥 천막 뒤로 해버리고 그냥 앞에서 막 비 맞으면서 너무 멋있게 신나게 막 해주셔가지고 진짜 좀 보는데 살짝 너무 좋았다. 그래서 솔직히 멀리서 응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막 듣고 있고 신곡도 막 듣고 있고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항상 잊지 않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들을 하신 거 올린 거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2: Wow, look at that. Okay, so they said that they kind of have a thing with rain. These days they've noticed because not only did their busking happen when it was raining, but they also did one of the college festivals. And apparently when they were doing the college festival, it poured. Like it was raining down really hard. But a college student from that day apparently posted something on their socials, and then the fans were able to find it and then capture it and then share it to the team. And apparently it was just like, you know, I'm not like a diehard fan where I like go to all of your shows, but like I listen to your music, and I'm really thankful that you guys were able to liven up the festival for that day, because all of us were really worried that it was raining so much and whatnot, but you guys were able to really bring the vibe and the energy, and so that they were very thankful for that. So yeah, that was a very thankful message as well. 팬분들도 지금 감동받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So yeah, that's definitely a phrase that everybody would feel very uplifted for. We have a lot of talk about today.
4: 네.
2: 오늘 할 얘기 많아요. 네. So we need to jump into our 대나무 soup, and 태훈 and 준혁 are going to tell us how we go about this segment. 네. So 태훈, could you start off, please?
0: 네, part on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balance soup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4: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 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Yes, and so yes. you guys are going to be voting later. 이따가 실시간으로 이제 투표를 하실 건데요.
0: 네.
2: We're going to find out which songs they send in,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e results and stuff like that. And that is going to be the song that gets played. Okay, so yeah. first story for today. This one I think that I have no help with. 저는 첫 번째 사연에는
0: 네.
2: 전혀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우리 태현 씨랑 준혁 씨가 좀 많이 하드캐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태현 씨 네.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남친 생일이 다가오는데 뭘 사줘야 할까요? 물욕이 없는 친구라 갖고 싶은 걸 물어봐도 다 필요 없다고만 해요. 저희는 24살 동갑 커플이고요. 이제 24? 9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남친이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동하면서도 부담 안 느낄 만한 걸로 추천 좀 해주세요. My boyfriend's birthday is coming up, but I have no idea what to get him. He's not really into material things, and whenever I ask what he wants, he says he doesn't need anything. We're both 24 and have been dating for about 9 months. I want to give him something he will really like without making him feel pressured. What would you recommend?
2: What do you recommend?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What do you recommend? 저는 옛날에 이건 진짜 옛날이에요.
0: 네.
2: 주변에 이제 남자친구 말고 그냥 남사친들이 이제 생일이었을 때는 향수를 사줬거든요. 옛날에는 왜냐면 그게 좀 무난했어요.
4: 맞아,
2: 유행하는 무난해. 브랜드들도 딱 한 네다섯 개 있었었고 좀 어느 정도 친하면 그냥 그, 왠지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향은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이제 사줬는데 요즘 향수 왜 이렇게 비싸요?
4: 요즘 향수 비싸요.
2: 요즘 향수 진짜 비싸더라고요. 좀 괜찮은 브랜드나 향이 괜찮은 것들이 그래서 그건 아웃. 그래서 진짜 이제는 진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네. So I was saying that eons ago when I was younger, if like my guy friends, not significant others, but guy friends, what I used to do was there would be like 4 or 5 really popular cologne brands. And so like I would just get them cologne because it was easier, it wasn't that expensive, and it was kind of like an easy way to like, it shows how much you care, but like it's not too flashy. But it's expensive these days. Like men's cologne, like men's perfume these days is expensive. And yeah. so I'm like, no, pass. So these two have to help us. 태훈, 준혁, anybody, please.
0: 아,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저도 그쵸, 그러니까 물욕도 없는 남자친구분이어서.
0: 네네네. 제가 제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막 누군가한테 어떤 선물을 받는 걸 우선 원치 않아요.
2: 아,
0: 그러니까 막 뭔가 사달라고 하기도
2: 그렇죠.
0: 하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갖고 싶은 건 제가 사는 타입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께 이제 땡깡 부리거나 어리광 부리거나 하긴 하죠. 근데 뭐 그게 아니고서야 뭔가 친구나 형한테 뭔가를 막 바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에는 물어보는 걸 좀 더 선호해요.
2: 근데 물어봤는데 네네. 필요 없대잖아요.
0: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지켜보는 거죠.
2: 아니면
0: 얘가 뭘 좋아하나.
2: 식사나 뭐 다른 걸로는
0: 그런 걸 해도 되죠.
2: 괜찮아요?
0: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2: 오케이. 본인이 봤을 때는 그거는 네네네. 괜찮아요?
0: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옷을 좋아한다거나 뭐 신발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게 뭔가 있거나 뭔가 필요해 보이는 게 있다 싶으면 이제 그거를 가볍게 사서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2: Okay,

0: So he says that he's also, he kind of understands where the boyfriend is coming from. Like, he will, he might go to his parents and be like, oh, I want this and I want that. But he's never really had that with like significant others or like friends or whatever. So he's never really needed to get presents from other people. And so he can kind of understand where the boyfriend is coming in with like not saying that they want anything. So I was asking, but what about like if the girlfriend takes them out somewhere, like, you know, like a restaurant or a nice place. It's like, yeah, that's actually a pretty good idea. Or just kind of observe his habits. There will be something that he might need or he might want. He's just not saying it. So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doing that. Chunhyuk, do you have any?
1: 뭐 저도 솔직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뭐냐 사실 없다고 할 테니까 물어봐도. 그러면 근데 이제 이분 어쨌든 여자친구분이시니까 마음이 뭐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일단 메인을 뭐 편지나 아니면 okay. 직접 만든 뭐 요리 식사 한 끼 약간 본인이 만든
0: F로 접근하라
1: 네, 좀 F로 접근해가지고
0: F 감성으로 좀 접근하기 네,
1: 편지에 뭐 진짜 본인이 만든 뭐 한 끼 식사에다가 뭐 이제 약간 조금 평소에 지켜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하게 하고 다닐 것 같다 아니면 쓸 것 같다 아니면 솔직히 물력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쓰더라도 어쨌든 내 메인은 편지와 식사니까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마음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예능적으로 가는 거긴 한데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돈을 줍니다. 차라리.
0: 오케이.
1: Just money.
0: Just money.
1: 사실 이러면 전혀 그럴 게 없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친구한테 그러니까 약간 뭐 생일이 24살이시니까 뭐 24만 원 정도 그냥
0: okay, okay. So the last resort where he's saying like, you know, since he's 24 or 25, like, you know, match that with another zero and then add that to a gift. But for him, he says that he's going to agree with Taeyeon in the most parts. Like maybe you can cook for him or maybe you can write him a letter. And I was like, oh, so we can go down like the more epithetic, more F route when it comes to our MBTIs. It's like, yeah, that's not a bad idea. And then like if you wanted to buy him something small, you can also think about giving him that
2: 저는
0: as well.
2: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그 하루 저의 생일날 그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마저도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경험과 기회 경험을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0: 오케이.
2: 그래서 함께 보내면서 맛있는 오케이. 밥도 먹으러 가고
0: 오케이.
2: 뭐 구경도 하고
0: 오케이.
2: 같이 돌아다니는 그 시간
0: uh-huh.
2: 시간에서 주는 어떤 소중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남자친구분께 본인의 시간을 써서 더 뭔가 그 하루를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더 특별하게 만든다면 뭐 충분히 좋은 생일 선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Okay, so he's like, yeah, kind of just spend the day with him. If you wanted to plan the whole day and like kind of just go here, do that, and just kind of spend it together, that could also be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memorable, especially if it's going outside of that. What you normally do too.
1: 근데 머니건을 써주면 진짜 감동할 것 같아요.
0: But yeah, the money is. 저는 근데 이거 그것도 있었어요. 저 옛날에 정말 이거는 근데 너무 초등학교 때이기는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원래 선물함을 주면 그 종이 집어넣잖아요. 그 선물 종이 있잖아요. 그 티슈 페이퍼.
2: 네.
0: 그거 대신에 1불짜리를 구겨서 박스에 줬어요.
1: 그거 굉장히 굉장히 좋은데.
0: 그 이거를 뜯으면 종이 페이퍼가 아니라 그 티슈 페이퍼가 아니라 네.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구겨져 있는 건 좀 단점이기는 한데
1: 뭐.
0: 그걸 피고
1: 네.
0: 그러니까 그냥 1,000원짜리고 막 이러기는 하지만 네. 그냥 그 재미도 있긴 했었었어요. 그때는.
2: 네.
0: I mean, this is I did this in elementary school, so I don't know if it's like too adolescent for you guys, but like we used to crumple up dollar bills into a box for a gift, like, and we would give them like a keychain or something like that instead of tissue paper, so it would they of course it's just a lot more fun. So I mean it's kind of annoying that you know you're going to be crumpling money, but I mean it's also it's kind of a lot of fun when you open it up because Yeah. They might not be materialistic. So if that is the case, socks. 모든 사람은 양말 필요합니다. 양말도 어쩌면 안 붙지 않을 수 있어요.
2: 양말도 필요하죠.
1: 양말이나 속옷.
0: Yeah, socks or underwear actually is not that bad of an idea, honestly, if you know what they wear. 그러니까 좋아하는 취향이나 브랜드를 알면.
1: 아니면 절대로 안 쓸 수 없는 걸 선물.

0: 역 has another story for us.
1: Yeah. 친구는 현재 알바하면서 취준하고 있고 저는 계약직 형태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 스타일이 혼자 노는 걸잘 못해요. 취준하면서 요즘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지 주말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거의 7에서 8만 원 정도 쓰게 돼요. 그 친구보다 제가 좀더 쓰긴 하는데 근데 돈이 문제라기보다 제 몸도 너무 피곤하고 제 시간도 갖고 싶어서 매주 만나면 거절하고 싶은데 제 성격상 이게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고 잘 거절할 수 있을까요? My friend is working part-time while job hunting, and I work an office job on a contract. My friend isn't very good at spending time alone, and I think job hunting has been stressful lately, so they ask to meet every weekend. We usually spend around 70,000 to 80,000 won each time, and I tend to pay a little more. But honestly, money isn't the main issue. I'm tired and I need some time to myself. I want to say no to meeting every weekend, but it's hard for me to do that. How can I turn them down without hurting their feelings?
0: 이건 갑자기 되게 달달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1: 네.
0: 채팅창이 커플템 좋다니까요. 진짜 커플템 좋다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현실적인 문제다. 갑자기 점점점이 all the fans were just like, oh, like couple items are so great, and then they're like, oh my god, this is like so reality. 근데 이거는
1: 근데 이건 사실 거절하는 방법밖에
0: 근데 진짜
1: 없네요.
0: 거절하기가.
1: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맞아요. 거절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거절을 안 하면 사실 방법이 없긴 해요.
0: Yeah, so just you could just have to like kind of let them go. Taeyeon, do you have anything to add to this?
2: 저도 뭐 같은 생각이긴 해요. 이게 거절을 안 하면 사실 이 금액적인 부분도 만날 때마다 7, 8만 원이면 정말 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0: 맞아요.
2: 매주에 주말마다면 그럼 한 달에 최소 기본적으로
0: 그쵸.
2: 30, 30만 원 정도
0: 맞아요.
2: 나간다는 거예요.
0: 맞아요.
2: 엄청 센 거예요.
0: 그쵸.
2: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도 힘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나 너무 일하는데 바쁜데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쉬고 싶다라든지 뭐 혹은 그런 식으로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도 친구한테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Yeah.
2: 이런 상태로 만나면
0: 맞아요.
2: 그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So Taeyeon's agreeing with you because like there's no easy way to do this. You're just gonna have to start declining because there's no either way. He's saying that, yeah, that, you know, 70,000 to 80,000 won, that's like, you know, what, $70, $80? And for that, like, if you add that up, that's about like $300 by the end of the month. And it becomes a burden, and you're already stressed as well. So pulling back is kind of needed. 근데 우리가 사실 대나무숲을 하면서 이제 매회 할때
2: 네.
0: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2: 줄어요.
0: 좀 이렇게 걸러지게 된다 그래야 되나?
1: 맞아요.
0: 이게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 청취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이해가 다 되는 상황이에요.
2: 그렇죠.
0: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그거를 풀고
2: 네네네.
0: 싶기도 하고
2: 좋아하는
0: 하면서
2: 친구니까.
0: 조언도 받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또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현실인 거긴 해요.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게 달라졌을 때 그래도 잘 맞는 친구가 있고, 부담스럽게 되는 친구가 있고,
2: 그렇죠.
0: 우선순위가 바뀌는 친구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좀
2: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So I was saying that we've said this in passing, like almost every episode of 대나무숲 for whatever reason, but this is unfortunately what happens as you become an adult. Like your situations change. I know that you really care about your friend who is still preparing to get a job, and you've already got a job, even though it's a contract job at the moment. So now, like, there are some friendships that can overcome this, but then there's some friendships that can't. And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as a person. It's just like your circumstance. Sometimes you kind of outgrow a friendship. 그러니까 이거는
2: 네.
0: 약간 시즌 저스틴 비버가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시즌으로 스쳐가는 아, 사람들이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시즌, 근데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 좋아하거나 안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 시즌이

0: It is time for our anonymous soup. And for today, the title reads, I lack confrontation skills and it leaves me with regret. What am I going to do? I went to get my hair done yesterday and the stylist ruined my hair. I asked for a natural wavy perm and I look like a poodle.
1: I'd be mad every time I look in the mirror. But why didn't you say anything? If your hair looked that bad, you should have been spoken up.
0: Well, I mean, what do I say? She asked if I liked my hair, and of course I said yes. I bowed 90 degrees, and then I ran home to cry.
2: You pay for the service, so you have every right to speak up if you're not happy with it. If you don't say what went wrong, the same thing could happen again next time.
0: Well, I don't want to be a difficult customer. I even gave a restaurant a 5-star rating, even though they burned my food.
1: Come on, you can just say quiet about everything. I'm not saying you should be a difficult customer, but you have to speak up when something isn't right. Go into the delivery app, upload a photo of the burned food, and ask for a refund. And call the salmon and tell them your hair is impossible to manage, and you'd like them to fix it.
0: Wait, no. Like, I'm already sweating just thinking about calling them. I don't think I can do it.
2: I get that it's hard, but you can't keep letting things slide every time. Maybe you can start practicing little by little and speak up for yourself. If it's too hard alone, ask a friend for help. And if saying it face to face feels difficult, you can always send a message instead. If you want to become less shy, you have to start somewhere, right?
0: Oh, I really want to, but it's just so hard.
3: (웃음) 지금 우리 연기하는 도중에 청취자분들이 공감된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알아요?
1: It's a reality.
0: Yeah, it's a realistic story today because all of our listeners are like, "Oh, me too." In the messages. Taeyeon, so what's happening?
4: 내 돈 내 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상대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머리 손상이나 탄 음식에 대해 컴플레인을 못하고 소가리에 하고 있다는 부분 매번 소심이라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0: Okay.
4: Today's listener is someone who has a hard time complaining. Even when they paid for something and have every right to speak up, they worried about being seen as rude or difficult, so they keep it to themselves and end up feeling stressed afterward.
0: Okay. 아, 우리 처방곡.
2: Oh yeah.
4: 저는 아이콘 Just Go 들고 왔습니다.
0: Okay, so Icon's Just Go is Taeyeon's track.
4: Right.
2: 저는 우주의 해가 될까.
0: Okay, so Sun or Suck by Woods is going to be the track that was brought by Chunhyuk. And we get a chance to vote.
4: 네.
0: 자, 고른 이유는요?
4: 저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0: okay.
4: 심플합니다.
0: Okay, 네. So he feels that you just have to just go and say something. That's why he chose just go.
2: 저는 약간 그냥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읽고 나서 왜 그러실까를 생각해봤을 때 뭔가 어쨌든 이 상대방한테 컴플레인 할 때 뭔가 자신의 이게 해가 될까 뭔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해가 될까라는
0: okay.
2: 고민이 들고 있어요.
0: So he feels that saying something or just confronting about what has gone wrong might come around back as bad towards you, and so that's why a lot of people probably have this.
4: Yeah.
3: 저도 이 청취자분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4: 네.
3: 아, 그 사연 안에서
4: 네네.
3: 벌써부터 땀이 난다고 생각하고 막 전화하기만 하면 상상만 하기면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 게
4: 네.
3: 네, 좀 그래요.
4: 아, 저는 음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귀찮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기다리고 근데 그런 부분을 감당을 못하겠으면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 제가 한번 그냥 비공개로 올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4: 아,
3: 원래 단골인 그러니까 원래 단골인
2: 리뷰?
3: 리뷰인데 그러니까 원래 단골인 집인데 너무 오랜만에 시킨 거예요.
2: 네.
3: 근데 그 제 동네가 좀 작아요.
4: 네.
3: 그래서 그 사업명이 보이잖아요.
4: 네.
3: 근데 그 사장님이 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4: 그러니까
3: 사업명 때문에. 그래서 한번 스스로 이 사장님이 이러다가 재료 관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가 역시나 되게 오랜만에 밥을 시켰는데 약간 간 거예요. 음식이.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 파인애플 볶음밥 그런 쌀국수 그런 집이었는데 파인애플이 좀 많이 익은 거예요. 약간 정말 약간 사이다 맛이 나는 약간 좀 톡 그러니까 좀 나, 너무 많이 익으면 좀 톡톡 쏘기 시작하거든요.
5: 맞아.
3: 파인애플이.
5: 맞아요.
3: 그래서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냥 사장님만 보이는 리뷰로 해가지고 재료 관리 다른 사람한테

0: 나한테 저거 하기 전에 네. 재료 관리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거는 정말 그냥 그 사장님의 음식이 워낙 너무 맛있어서.
1: 근데 문제가 안 돼요? 파인애플 그렇게 해서 먹으면?
0: 어 문제 저는
1: 상한 건 아니었어요.
0: 어 그냥 많이 좀 익었다 그래야 되나? 아. 좀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그거를 이제 저는 빼고 먹기는 했지만 앞으로 저보다는 더 뭐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쵸. 바로 이제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1: 어, 되게 굿 커스터머시네.
0: So there was this time where I ordered a menu off of delivery and I noticed that because my neighborhood is really small, so I like to check when a restaurant opens what the name of the owner is because sometimes it's different. Like a lot of people open like 2 or 3 different stores. And I realized that this one owner had like 5 different stores under his name. And I remember thinking to myself, at this point, he's gonna probably mess up one day with like, you know, how he's treating his ingredients and stuff like that. And so I ordered a meal and it had pineapple in it. And I could tell that the pineapple was very ripe, like to the point where I could feel that it was like almost carbonated. And I left a review, but so that only he could see it. And I was just like, I think you need to double check your ingredients because 네. somebody else might get sick. So, yeah, I that's like the only time that I did that.
1: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뭔가 이런 사연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연이 되게
1: 네,
0: 많아요.
1: 파트 1에서도 이런 사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가장 공통된 건 우선 이런 부분은 본인이 뭔가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거나 의견을 어필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0: 오케이.
1: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명 좋게 좋게 얘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분 안 나쁘게. 네, 충분히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절대.
0: 오케이.
1: 그리고 말할 때 좋게 좋게 잘 말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충분히 기분 안 나쁘게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0: Okay. 네. So, he feels that you need to speak up in a situation like this because you have every right to do so as a paying customer in any situation. And he feels that, yeah, the first time it's hard, and even earlier when we had our listener that was very shy about the situation, we still have to speak up. 저는 이런 사실 우리 소시미들 중에 이 지금 들어왔던 사연에 네. 지금 채팅에 하나 들어왔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 우리 소시미들은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전화 거는 게 무서워요. So a lot of us, when we try to confront people, 네. this is the reason why we are worried. 우리 청취자분 중에요.
1: 네.
0: 천 사장님이
1: 네.
0: 근데 저 떡볶이 쉬었다고 전화를 했는데
1: 네.
0: 사장님이 문제 없다고 빡빡 우겼어요.
1: 그거는 문제가 있네.
0: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1: 네.
0: 소심쟁이들 있잖아요. 아, 그치. 저처럼 소심쟁이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더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있어서
1: 네네네.
0: 먼저 걱정을 하는데
1: 네.
0: 또 이렇게 청취자분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하잖아요. 그럼 더 소심해지는 거야.
2: 천사인님이라고요? 그 뭐냐
1: 이해합니다.
2: 제가 전화해드리겠습니다. 저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는 제가 못 참기 때문에.
0: 오케이. Okay. So,
2: 저는 이제 음식은 절대 저는 배달이미 아니 제가 아우 저는 이제 저희는 배달 어플 많이 쓰니까 배달하면 가끔씩 이게 실수로 뭐 잘못 오거나
0: 그렇죠
2: 뭐
0: 그렇죠 라이더님들이 잘못 배달하시거나
2: 예 네, 아니면 뭐 메뉴가 살짝 이제 좀 바뀌어 오거나 아니면 진짜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음식 퀄리티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음식에 정말 진심인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못 참아요. 바로 전화해서 처음에 좋게 말해요. 음식이 이랬네요. 아니면 뭐 안 왔네요.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환불해 주세요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를 말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만 환불해 주세요.
0: Okay, so Junhyuk says that he is really, really, really deep about food, and they use a lot of delivery apps. And I was saying that one of the listeners came in and said that they called and the owner was just like, no, it's fine. And like, I was like, well, a lot of us, the reason why we are so shy when it comes to these situations is almost like a social anxiety level is we have so many different situations going on in our brain that we're worried before anything happens. And then if we call and then the owner becomes like, oh, no, that's, it's fine. Then we're really like, no, it's not. And then we're going to be at a loss of words. And so Tino was just like, let me call and say I'm really, really big on food. He says he'll say something about it nice at first. And if the owner doesn't do anything about it, then he will crank up the meanness.
2: 아, 근데 진짜 그럴 때 말, 아, 근데 이해는 돼요. 솔직히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어, 그냥 말하면 되지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도 상대가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못 말하겠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뭐 귀찮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막 말을 하는데 막 떨릴 때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근데 이건 진짜 본인 용기이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사실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차라리 요청하던가.
0: Okay. So you do have to build up the courage to say something. He feels that way. But if you re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can't, have a bestie who can.
2: Yeah, I'll be your bestie. So.
0: He said, Junior said that he'll be your bestie.
1: 회사로 DM 보내주시면.
0: Oh, okay, so if you guys DM their main account or P Nation, they said that they will call.
2: 제가 전에 한번 음식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근데 제가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아니 이게 바쁘신 거 알고 참 배달 주문 많아서 힘드신 거 알겠는데 어 본인한테는 이게 그냥 수많은 주문 중 하나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해. 그때가 제가 그 첫기였어요.
0: 그래요. 아니 이게 맞아. 아니 저는 근데 준혁 씨가 너무 와닿는 게 사실 특히 이제 우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분들은 네.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2: 맞아요.
0: 첫기거나 치팅데이의 유일한 낙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잘못 오면 진짜 세상 무너지는
2: 아, 진짜
0: 거거든요.
2: 세상 너무 속상한 거예요.
0: 진짜
2: 거예요,
0: 너무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2: 네,
0: so I totally understand because 준혁 was just like he called one time because they got the wrong order and he was just like I know that this is probably like one of many deliveries that you guys had to make today but this is my first meal.
2: This is my precious meal. But 어, 근데 이렇게 주 아,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잘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로 시켰는데 라지 사이즈 용기 미디움보다 적은 양으로 온 거.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뭐라 했는데
0: okay.
2: 컴플레인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는 아 이게 식으면 원래 부피가 준다 그런 거였어. 제가 그래서 아니 아무리 부피가 줄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풍선도 아니고.
0: So he said that he ordered a large and it came in a large container but the amount of food that was in there was like less than a small and he called them for that reason and they're like oh if it gets cold and then it deflates and I was like no he's like no I've had it when it no it's that's not true. So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You guys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Either you're voting for Icons Just Go or Woods's 해가 될까.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Connie is on the track with 내가 그 벽을 허물게 or Hey Friend is the English title.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the results.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today for our Taenamu soup, we are looking at a listener who is very similar to me, and Taeyun is going to tell us what is happening to the story.
5: 네, 이번 사연은 친구는 현재 알바하며 취준하고
4: 있고. 아, 그거 말고.
5: 아, 그거 아니죠. 파트 뭐이죠, 이거. 자, 잠시만요. 섞였네.
4: 자, 내돈내산.
5: 네, 내돈내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상대에게 나쁜 사람을 보일까봐 머리 손상이나 탄 음식에 대해 컴플레인을 못하고 소가리하고 있다는 분. 매번 소심이라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4: Yeah, so the listener is going through, like, if they get a wrong hairdo from the salon, they don't say anything, even though they're a paying customer. If they order food and it came wrong, they don't say anything. But it's the thing is, like Junhyuk said earlier, if you forget about it, you forget about it. But if you can't forget about it, that's where the problem is. 이게 사실 그냥 아 몰라. 그리고 이제 그냥 넘기면 넘겨지는 성격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넘겨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연을 보낸 거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 근데 사실 음식 손 상하거나 이런 건 넘길 수가 없죠.
4: 그렇죠.
5: 그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4: But yeah, 네. if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e food, you do have to complain. Yeah. 어디까지 오케이예요? 만약에 어디 식당을 갔어요. 네. 음식이 잘못 나오지는 않았는데 뭘 빠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6: 저는 솔직히 빠진 것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문을 했는데 뭐 콜라를 시켰어요. 제가 같이 그냥 메인 메뉴에 콜라를 시켰는데 메인 메뉴 왔는데 뭐 콜라가 빠졌다 아니면 뭐 그 정도는 봐줘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뭘 추가했는데 그 추가한 게 추가돼서 안 왔거나
4: 오케이.
6: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진짜 화나는 거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서.
4: So he says that if he like ordered a soda and it didn't come, or if like he ordered an extra side menu didn't come, it's fine. 태호 씨 혹시 뭐 여기까지는 괜찮다.
5: 저는 그러니까 배달 말고 가서 먹는다는 기준으로 볼 때 그 식당에서 빠지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배달은 이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4: 그렇죠.
5: 그래서 보통 뭔가 한번 미스가 나잖아요. 좀 거기 안 시켜요.
4: 아, okay. That's actually that's a really
7: 손절,
4: good thing.
7: 바로 손절.
4: He says that if you're at a restaurant, it's easier because you can just kind of, you know, do whatever. But with delivery, it has to go back. It's just too much work and you have to wait too long. So he says that if a restaurant made a mistake, he tends to just not trust the restaurant
5: 그래서
4: again.
5: 제가 같은 음식을 같은 식당에서 자주 먹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정확하고 명확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4: 오케이. 네, okay, so 있으니까. The reason why he kind of, if you've ever seen him order something, he kind of sticks to a regular order,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kind of foolproof. There's no reason for them to go wrong with it, and so that's why he kind of sticks with that. Yeah. Very interesting. Yeah. So today with the song choices, we had Icon's Just Go or Woods' track of 해가 될까, Sun or Suck, and it seems that we do need to do the countdown. To find out who has won for today. Yeah. So 10, 9, 8, 7, 6, 5, 4, 3, 2, 1. 네, 오늘 사연에 네. 집중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 네. 같았었으면 뭐 몇 퍼센트 맞춘다 뭐 이랬었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Woods came in at 65% with 해가 될까? Icons Just Go came in at 35%. Yeah. So Woods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for today. 오늘의 끝곡은 Woods 노래가 되겠습니다.
5: 네, 해가 될까?
4: 지금 모든 청취자분들이 계속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 근데 이게 너무 뭐랄까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라 그런 것 같아요.
4: Yeah, today definitely it was the main thing was not the voting and the song. It was all of us like talking about the story because everybody can relate to this. Like all of us have this amount of social anxiety to a certain extent.
6: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것 같아요. 이제 피네이션에서 시키는 음식은 잘 주자. 아니면 단골을 놓칠 수 있다. 저희 음식이 굉장히 진심이기 진짜, 때문에 한번 맛있으면 많이 시키거든요.
4: Oh. But yeah, that's actually yeah. If P-Nation orders anything, they have to get the order right because if not, look, Taeyun doesn't order anymore.
5: 저는 이참에 이제 약간 배달 어플의 사용을 좀 줄이고 이제 그 상권을 좀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4: 아, 필요해요, 필요해요.
6: 필요하죠.
4: Okay, so he says that yeah, I think that might gonna step away from. Delivery and maybe kind of just go out into the neighborhood and see what's there so that he can kind of do that as well. 탱님 대항이는 너무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들만큼 보니까 그래도 할 얘기는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돼요.
5: 그렇죠. 소리를 내야 할 때는
4: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야 돼요. 정말 태현 씨도 그렇고 준혁 씨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사연이 비슷하게 나올 때마다 항상 두 분이 얘기를 하지만 한 번 정도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힘든데 처음도 저는 지금 생각나도 막 진짜 손이 땀이 미친 듯이 나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0: 맞아요.
4: 그게 저는, 어른이더라고요.
0: 저 안 됐으면
4: 나는 왜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었을까? Why did I want to be an adult? Yeah. Like being an adult means that you have to confront yourself in if like you, really uncomfortable situations.
0: Wait, if you really can't, then just tell me.
4: Oh yeah, yeah. 준혁 said that he's gonna help you. 태연 says he's gonna help you guys.
0: Yeah, yeah. We will help you. Yeah.
5: 그게 반복이 되면 또 막상 그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막 엄청 그렇게
4: 대단한 맞아요. 용기가 그래, 맞아요. 많이 한 거예요. 않아요, yeah. 근데. So like even now, I get really anxious and like my palms sweat when I have to do stuff like that. But hey, that's like a part of being an adult. I don't know why I wanted to be an adult when I was a kid. And Taeyeon says that you know, if you look back, you guys are gonna be able to accumulate a lot of very bold things. 네. So we need to say goodbye because we are over time as always. We are gonna see these two back in the studio next week. We have Woods on the Track with 해가 될까 산 or 수락 as our last track, and we will see you guys next week. Peace.
5: See you next week.
0: Bye bye.